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의 뜰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네, 오늘 연희엘의 축복합니다로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어요. 세상에 공짜 없죠. 커피 한 잔도 몇천 원, 주차도 돈, 물 한 병도 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딱 다섯 글자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희한해요. 어떤 분들은 이 다섯 글자를 아주 귀하게 아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못 본 척,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도 모르는 척. 사실 인사가 뭐

뭐 대단한 말을 건네는 게 아니잖아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세요. 그 짧은 말에는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반갑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따뜻한 인사입니다. 그래요. 상대의 하루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 생각해보면 인사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건넬 수 있는 작은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인사를 아끼지 말자고요. 인사는 저축하는 것보다 자주 꺼냈을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오늘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사랑의 뜰 안에 머물러 주세요.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도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오늘은 가라지와 알곡 이 곡식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가라지가 아닌 알곡인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한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세요. 7238님 오셨고요. 1302님 반갑습니다. 7978님 한 말씀. 네, 5942님, 0118님, 5503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대략적으로 이 시간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뒷번호를 외우실 것 같아요. 반갑기도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8609님도 오셨고요. 7356님, 네, 반갑습니다. 4295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1667님, 또 4547님도 오셨어요. 아버지 학교가 북구에 있는 광주 동산교회에서 개설이 된다라고요. 17일부터,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8692님 반갑습니다. 8905님도 반갑고요. 네, 그리고 1787님 오늘 운전 중 주님께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미소 짓게 하시네요. 푸른 하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하늘도 우리를 향해 웃고 있는데 우리도 하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야죠. 5941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 하트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힘이 나네요. 오늘도 힘을 내라는 응원으로 받겠습니다. 1009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0379님 또 6481님 반갑습니다. 또 네, 0292님도 오셨어요. 6900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 이렇게 살겠소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신간서적 소개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류하나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좋은 책 한 권 소개받으시고 또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기대해 주세요.

0: 류하나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오늘 특별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오늘입니다. ESG 품은 원의 치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십니다. 정춘호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상촌동에서 상촌동에 있는 목원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춘호 목사입니다. 사랑했던 청취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
1: 네네.
0: 찬양 사역하실 때 편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정자체로 인사를 나눠주시니 새삼스럽습니다. 편하게 네,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1: 제가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긴장하지 마세요.
1: 네네.

0: 목사님,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궁금합니다. 말씀으로도
1: 아, 네.
0: 지금 극동방송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음반도 내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저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런다면
0: 네.
1: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0: 예.
1: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0: 아멘.
1: 핵심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목사인데요.
0: 예.
1: 이 일을 좀 더 어떻게 뭐 확장해 볼까? 뭐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을 매개로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고요. 원예 치료는 이렇게 꽃과 식물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치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0: 네.
1: 제가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할까,
0: 네.
1: 회복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일들에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0: 그랬군요. 정말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사협회의 미래전략 단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1: 예. 네. 예.
0: 이 얘기 좀 그렇게, 해주세요.
1: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인 만큼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1: 저희 그 한국원예치료사협회에서 미래전략단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미래전략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예치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가능성을 넓혀가는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예치료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 회복에 관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1: 그래서 이번에
0: 네. 그래서 이번에
1: 네. 그래서 이번에 ESG 품은 원예 치료도 이런 고민과 관심에서 출발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책이 ESG 품은 원예 치료라는 책인데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런데 받아보시면 정말 신선하게 책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 책 선물 몇 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제가 한두 분께 먼저 드려봤거든요. 이 책을 보여드리고.
1: 네네.
0: 목사님 반응이 너무 좋아요.
1: 와, 감사합니다.
0: 예.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원예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예라고 보내주세요. 목사님, 책 얘기하기 전에 원예에
1: 네네.
0: 대해서는 그럼 언제부터 관심 가지신 거예요?
1: 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꽃과 식물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시골 작은 교회 화단도 제가 많이 꾸몄던 기억이 있고요. 또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꺾어다가 강단에 올려놓았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이렇게 꽃을 가꾸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관심이나 이런 활동은 군 생활 중에도 계속 되었는데요.
0: 네.
1: 육군 8사단 16년대 군종사병으로 근무하면서도 교회 주변에 화단을 늘 가꾸었고 예배당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일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1994년 개척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2년 동안 거의 한주도 거르지 않고 강단 꽃꽂이도 제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0: 목사님께서 직접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1: 그리고 이제 이에 관심이 있는 뭐 지역 사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주말에 같이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전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제게는 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배 기쁨이었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소중한 도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1: 네.
0: 방송사에 방송 설교 녹음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와, 직접 꽃꽂이를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강단에다가 꽂았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요.
1: 네.
0: 와, 대단한데요. 아무튼 그럼 목사님,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취미와 전문적인 원예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1: 네, 가장 큰 차이는요, 목적과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원예 활동은 꽃을 심고 식물을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원예 치료는 참여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0: 네.
1: 어르신들과 함께 화분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원예 활동이라면 예쁜 화분을 완성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예 치료에서는 흙을 만지는 감각을 자극하고 식물을 심으면서 손의 움직임을 돕고요. 완성된 작품을 서로 소개하면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활동 전의 반응을 관찰하고요. 참여자의 변화와 성취를 살펴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원예 활동이 식물을 잘 키우는 데 관심을 둔다면 전문적인 원예 치료는 식물을 매개로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ESG 품은 원예 치료. ESG가 뭐예요?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1: 아, 네, 그렇죠.
0: 원예 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그러면 이제 ESG가 왜 먼저 등장을 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0: 네네.
1: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 결과 생활은 편리해졌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와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경을 뜻하는 엔바이런먼트, S는 사회를 뜻하는 소셜, 그 다음에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거버넌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자, 사람을 존중하자, 모든 일을 정직하고 책임있게 운영하자, 이런 네. 것들이 기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이것을 이제 원예 치료에 우리가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켜 갈 거냐, 그런 의미에서 ESG 품은 원예 치료,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0: 그렇게 해서 나온 ESG 품은 원예 치료.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원예라고 보내주시면 이 책 선물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아, 4732님은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요. 원예 목사님께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네. 문자메시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섯 분이 공통으로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목사님은 사실 혼자서도 충분하게 책을 내실 만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다섯 분이 예, 만나게 되셨나요?
1: 네.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서 연초가 되면 슈퍼비전을 합니다.
0: 네.
1: 전문가들을 더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인데요. 이제 그 과정 중에 협회장님이 우리가 한번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0: 네,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모아서 책을 내기로 하셨는데, 자, 그럼 네네. 각자 어떤

0: 파티를 담당하셨고 목사님께서는 어떤 파티를 맡으셨어요?
1: 네, 이제 협회장님께서는 앞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이제 다뤄서 이론적인 배경을 좀 탄탄하게 했고요. 그동안 또 협회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렇게 네 파트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청소년 파트를 맡았습니다. 저는 목회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과 금주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갈등 조정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약물 중독과 또 우리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ESG를 품은 이렇게 원의 치료라는 그 책에서는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파티를 맡으셨군요. 오, 그래요.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고 또 기다림과 책임감도 익히게 되고 친구들과 작품을 만들면서 또 듣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의 가치도 경험하게 되고 아, 그 파트를 담당하셨군요. 그 프롤로그에 보니까요. 원예 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ESG 그러니까 환경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것 또 책임 있게 모든 것을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1: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요.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하는데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게 해서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 꽃을 심기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원예 작품을 완성하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히 식물을 심는 일이 아니라 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예 치료라고 불려왔지만 그 안에는 이미 환경을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담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0: 그래요. 식물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1: 네,
0: 이런
1: 그렇습니다.
0: 식물의 생장 과정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네. 꽃과 식물과 자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런데 식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0: 네.
1: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0: 네.
1: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조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나게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꽃과 식물들은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면 햇빛을 맞고 비를 주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부는 나는 바람을 맞고 혹시 비를 안 주면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저는 또 식물을 이렇게 보면서요. 또 하나 이제 식물은 포기하지 않는다.
0: 네.
1: 그걸 저는 또 배웁니다.
0: 네.
1: 이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 그 작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식물은 살아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0: 때가 온다. 그리고 네.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식물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0: 네.
1: 네. ESG 품은 원예 치료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원예 치료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정춘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원예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 6656님이 저는 화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 독거노인과 전도에 접목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 꼭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런 분에게 좀 목사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0: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귀한 마음을 축복합니다.
1: 네.
0: 화해 농사를 지으시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1: 예.
0: 외로운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고 있구나. 그 네.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1: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2745님이 강당 장식 꽃꽂이 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꽂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0: 네.
1: 네.
0: 너무, 이 마음도 너무 귀합니다.
1: 네.
0: 저는 동양 꽃꽂이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배웠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플로리스트라든지 화훼장식 기능사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꽃을 뽑으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도 큰 헌신이고 봉사가 아닐까. 그리고 타인을 돕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목사님. 그리고 5779님께서 어릴 때는 꽃을 봐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일부러 꽃 보러 다니고 꽃을 사서 집에 꽂아놓기도 합니다. 원예로 네.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신기하고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0: 네. 꽃이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삶에 연륜이 쌓였구나. 그전에는 꽃을 볼 만한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구나.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여겨지고요. 꽃 한 송이. 최근에 제가 발트 3국 이렇게 그 선교 사역을 다녀왔는데 같이 간 팀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마트에서 꽃을 사가지고 식탁에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꽃을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그 순간 밋밋했던 공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공간으로 변하는 걸 경험하고 거기를 다녀오셔서 사모님 한 분이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댁에 가셔서 화병에다가 혹은 이렇게 물컵에다가 꽃을 꼽아서 사진을 찍어서요 그렇게 인증샷으로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꽃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작품이십니다.
1: 네, 하나님의 작품.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특별한 원예라는 것을 통해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SG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 그런 게 있군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6794님께서 퇴직했는데 제2인생을 시작하는데 원예치료에 관심이 있어요. 배우고 알면 다른 일을 섬기는 기회도 생기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 그럼요. 본인이 일단 힐링이 되고요.
1: 예.
0: 본인이 치유되고 본인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협회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한 3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저기 궁금한 게
0: 네네.
1: 사실 그 목사님 꽃꽂이 배우실 때 남성분들이 많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 목사님 계셨을 때 그 여성분들이었을 텐데 거의 모든 분들의 성별이
0: 네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0: 이게 우리 그 역사를 보면요.
1: 네.
0: 옛날에 선비들이 꽃꽂이를 했고 선비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

0: 대부분의 영상을 보면 남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1: 네.
0: 거기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흰머리가 난그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1: 네.
0: 시험 감독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1: 그래서.
0: 대부분 젊은 여성들인데,
1: 네.
0: 그러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꽃집 하세요? 또왜 이렇게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목사님이란 얘기 좀 하지 그러셨어요. 교회 성전에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거라고.
0: 네.
1: 그래요. 목사님, 오늘 원예 치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책 어떤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까요?
0: 네, 아마 이제 원예치료 이 책은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여기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꾸준히 이렇게 발전시킬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원예치료가 뭐지? 어떻게 보면 원예치료를 활용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 가이드북으로서 최고의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책도 어렵지 않게 편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특별히 대상별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까지 아주 친절하게 넣어놨거든요. 선생님들께도 참 많이 도움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또 어린이집이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SG 품은 원예 치료 소개해 주신 정춘호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입니까? 목사님, 지금 흐르는 찬양이.
0: 우리 조미숙 부장님의 탁월함이 느껴집니다.
1: 네. 정춘호 목사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목사님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찬양으로 또 원예 치료로 또 목회로 정말 열심히 또 분주히 생활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춘호 목사님이셨고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부 끝찬양입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원예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둠과 죄악, 분열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0: 70년의 세월 동안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극동방송. 그 은혜의 주역인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그 감동의 현장을 생중계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양대학교 오픈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10시간 전국 생중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라디오 쇼. 대운동장을 가득 채울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전파 선교사분들의 웃음과 눈물,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홈커밍 공개방송. 홈커밍 데이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부스 리포팅과 가을 저녁을 물들일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축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 라디오쇼와 꼭 함께해 주세요.
1: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사랑했더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감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가 있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발견하는 감사가 있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 졸였던 날도 있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백을 다시 배우는 절기일 텐데 광주 양림교회에서 통합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시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광주 양림교회 이사야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0: 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사별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광주 양림교회 이사야 목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사야 목사입니다.
0: 목사님.
1: 네네.
0: 성함이 이사야.
1: 네.
0: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아, 예, 맞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저는 맨날 이사 가는 사람으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사 가는 사람 이사야.
1: 네.
0: 아니
1: 네.
0: 어쩌자고 이사야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1: 아, 예,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이제 목사님이셔서 이제 뱃속에 있는 저의 이름을 이사야로 지었다고 합니다.
0: 그렇게 살라고?
1: 네네, 맞습니다.
0: 눈물 많아요?
1: 저요?
0: 네.
1: 눈물이 너무 많죠.
0: 그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소개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매년 광주 양림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냥 진행하지 않잖아요. 작년도 그랬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예.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는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오래된 새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 창립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주제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셨었고요. 또 올해는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셔서 사실 그 라오스 현지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 문화 자체가 생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오신 목사님들에게 신발도 선물해드리고 현지 교회와 교회 기관 건축을 위한 헌금도 전달해드렸습니다.
0: 네, 정말 귀하세요. 양림교회가 세 곳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양림교회 정원이 있는 교회죠?
1: 네, 저희 교회는 정원교회라고 불리고도 있는데요. 혹시 양림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그 저희 교회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올해도 주제와 아이디어가 참신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십니다. 일반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네.
0: 특별한 기획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올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에서 학원 순교를 힘쓰고 계시는 규목 목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한 반에 기독교인 학생이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

0: 세대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 네.
0: 특별히 학교라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교목 목사님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교목 목사님들을 함께 응원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이번 네. 기도회에 광주 전남 지역의 교육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0: 네. 네, 우선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1: 네.
0: 정작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교목 목사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여섯 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섬기는 학교와 학생들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어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와, 교목 목사님들 얼마나 힘이 되실까요?
0: 예. 네, 힘이 되셔야 되는데요.
1: 네. 새벽에 네. 물론 힘드시겠지만
0: 네.
1: 수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또
0: 네,
1: 그런데 오셔서 우리 양림교회 가족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고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예.
0: 아멘입니다.
1: 네. 사명이 있어 교목의 자리에 가신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0: 네, 네.
1: 자,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요? 무슨 동판까지 제작을 해요?
0: 아, 예. 동판을 개인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저희 교회에는 조금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1: 네.
0: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 벽면에다가 게시해 놓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출석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와.
0: 그런데 이 동판을 보고 가끔 아름다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 네.
0: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동판 앞에 서서 서로의 이름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 이름 있다. 너 이름 어딨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1: 예.
0: 예, 서로의 이름을 찾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각 학교를 위한 기도 편지도 쓰신다고요?
0: 네. 롤링 페이퍼라고 혹시 아시나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응원의 글을 써주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것을 학교를 위한 기도 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그 교육봉사관 복도에는 각 학교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게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학교의 이름을 보면서 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의 마음을 모았다가 각 학교 교목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새벽 기도회로 오시면 선물로 이 기도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 와,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선물이겠어요. 어때요? 내용들을 보면 목사님 지금 많이 쓰였나요?
0: 네, 지금 계속 쓰이고 있고요.
1: 예.
0: 하루하루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 주된 내용은?
0: 네, 우선 학생들의 믿음,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응원의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1: 네, 이 정원양림교회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 새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0: 그냥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소개하고 강사 목사님 인터뷰라는 프로그램까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성도들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나요?
1: 예, 우선은 제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각 교목 목사님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도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방문한 학교가 한세곳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학교 현장을 조금 더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교목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 학교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함께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성도들이 각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학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대단하세요. 지금 2026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주 양림교회, 정원 양림교회에서 진행을 하신다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송 들으시고 각자 우리 지역 교회들에서도 이런 도전들을 받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계속
1: 아우,
0: 말씀을
1: 좋죠.
0: 나눠볼게요. 우리 목사님은요라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또?
1: 그 사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학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자기 학교 교목 목사님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았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은 성악을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귀엽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그맨이십니다라는 참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교목 목사님들이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참 이것도 귀한 복음의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이렇게 그냥 강사로 초청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터, 현장의 터에 가서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반응은 어떤지까지 담아서 성도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제 눈에 보입니다.
1: 아주 멋지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아침밥도 주신다고요? 새벽밥이네요, 새벽밥.
1: 예, 맞습니다. 예,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기도회가 끝나면 6시 반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근 준비하고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과일, 요구르트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에 라면까지 준비를 하여서요.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식사가 생각보다 참 좋은 게요. 평소에 잘 모르던 성도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인사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처음에 어르신들이 아침으로 라면을 드리고 하니까, 아니, 아침에 누가 이런 걸 먹어? 하면서 참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년 지나다 보니까요, 지금 오히려 어르신들이 먼저 식당에 내려오셔서 별미로 이 라면을 드시고 계십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하시겠죠. 말씀 듣고 영상 보고 구체적인 내용 알았으니 이제 부르짖어야죠.
1: 네.
0: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 네.

0: 도.
1: 예, 우선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설교가 끝나신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그 기도가 아침에만 하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매일 낮 12시에 전 성도들에게 그날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예, 저희 광주 양림교회는 광주 지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광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는 상징성입니다. 그만큼 광주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학교와 다음 세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목 목사님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도회가 끝난 이후 우리 지역의 교회들과 학교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이어졌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0: 네, 사실 조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반에 크리스찬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네.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은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참 또 네. 생각을 하니 아 눈물이 납니다.
1: 네.
0: 기도 일정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좀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초청의 네.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 기도회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되고요. 시간은 매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광주 양림교회 정원교회 예배실이 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시려고 한다면 슬며시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대놓고 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예, 오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안내 책자를 나눠드릴 텐데요. 그 책자를 받으시고 뒤에 출석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완주하시면 저희 교회 벽면에 동판 그 이름도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눈치 보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도 나누시고 신교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시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0: 네, 광주 양림교회에서 준비하는 2026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이사야 부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양림교회에서 기도를 심어주시니 분명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 참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양림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네, 새벽 기도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일 텐데 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시즌을 한 주간을 부르짖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하니 참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번 추수감사절과 또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이 큰 도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지금 한순간입니다. 긴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면 현재는 짧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가 아름다우려고 하면 과거가 중요해.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을 따라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을 좋게 물려받은 사람은 그래도 현재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 투성이로 거의 그대로 물려지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어둠을 물려받아서 그 어둠이 그대로 현재의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자녀들의 현재의 삶이 어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현재 나는 불행하다, 현재 나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가을인데 추수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낙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를 그대로 놔두면 과거가 돼요. 지금까지 상처 입은 그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또 내 과거는 상처투성이고 그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현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주천이 더러운 걸 보았습니다. 그 천을 그대로 놔두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러면 그 강주천을 보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들을 정비를 하고 위에서

맑은 물을 더 많이 이렇게 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내 생각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살아보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점점 더 밝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습관대로, 가문의 전통대로 살아왔는가, 그런데 나는 행복한가? 그렇다면 오늘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나의 목표와 비전을 바꿔야만 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다고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영화는 세상을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끝이 있다. 영화 가운데 대단히 감동을 준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빙하시대가 조례하게 될 거다. 그 빙하시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저 우주에 있는 행성이 날아와가고 지구고 탁 부딪히면 지구라고 하는 거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아오는 그 조그만 물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부숴서 지구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아마겟돈이거든요. 그 언제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죠. 기계인간이 나온 데다가 기계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못 살겠다 그래. 기계는 핵이 터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핵을 눌려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터미네이터에 나오잖아요. 아이로봇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통제하는 로봇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무한히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컴퓨터로부터 핸드폰 갈수록 아름답지 않아요. 배도, 비행기도, KTX도,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해준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구에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으리라.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26장, 27장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8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는 구원자라.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왜 구원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 그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만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24장을 약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24장, 25장 마태복음 재림을 이야기하고도 또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 마지막 되어질 일을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100년 살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교회는 말씀을 해야 돼.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인문학을 너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은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부족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선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너무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속히라고 그럽니까? 또한 3절에 봐봐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구약 성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 몇천 년을 기다리는데도 메시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지쳤다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100년도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긴데 천년, 2000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는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산의 시기를 우리는 모른대.

만약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계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운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9.1날이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 나라 말을 못 읽고 못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한문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한문을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썼어요. 양반들의 특권입니다. 한문을 배워놓고 글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 모든 권한을 누리고 상민들은 글을 못 읽게 해가지고 바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글도 못 배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좋은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한글만큼 좋은 글이 없다. 또한 세계에서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언어를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한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은 좋아요. 우리나라의 한글이 우리나라가 보급된 것이요.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한글로 써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성경을 복음하면서 한글을 읽게 했어요. 읽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모교에 책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자녀들도 다 다녀 교회를. 남편만 안 다녀. 40살이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남편만 안 다녀. 가서 전도를 하면 빙긋이 웃기만 하고 가부간에 말을 안 해. 그렇게 하기를 10년도 넘었어. 믿는다든지 교회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웃고만 말아.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상당히 다혈질이고 직선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에게 왜 남편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빠가 목사님인데 남편이 안 나오고 자녀들 다 나오는데 혼자만 안 나오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글을 몰라서, 한글 몰라서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글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창피하니까 한글을 배워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교회만 나오면 내가 한글 분명하게 읽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갔다 파하 해놓고 가나다라 가르쳐놓고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건 동그라미를 칠하거니까요. 딱 읽은 뒤에 하, 야 아는 하가 나왔네. 와 나가 나왔네. 그리고 성경을 읽어. 1년 만에 성경을 줄줄줄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독을 해버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 얼마나 재밌는지. 믿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느냐만은 말세가 있느냐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런데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다 넘어졌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그러는데 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때 도청 신우에 백화점이 있는데 가든 신우에 환희 신우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담위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요, 백화점에 다닌 직원들도 그만둬 버리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가 치면 모든 곳에 동시에 번개가 친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 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1장 7절 함께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많이 미혹되는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적그리소.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 적그리소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소라고 하는 그리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대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광야에 임했다, 서울에 메시아가 임재했대, 미국에 메시아가 임재했대, 예수님 초림 때처럼 임재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요?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불며 오시리라. 물론 휴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는 거지 이 땅에 어디 와갖고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광이죠, 그 아름다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탄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부활절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재림입니다. 왜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니까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미혹을 받은 사람은 어떠겠어요? 주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만큼은 종교에서, 노예에서, 총회,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교단이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게 돼.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00% 교단의 정책을 어기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든지 통합, 합동, 기장 어디든지 성경 공부만큼은 본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드릴 때, 멀어서 다른 교회에서 드릴 때 목사님 주변에 어느 교회 밤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지 정해지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만큼은. 왜 그럴까요?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세 지마를 당할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말씀을 또렷하게 느끼면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미혹에서 넘어가고, 그때는 대환란이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해야 될

0: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때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 지금 끝이 가까우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가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한란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경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그랬는데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돌아온 숫자보다 지금 해방돼갖고 지금 돌아오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마지막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재림 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세상은 대충 살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경우. 근데 그걸 대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와요. 주인이 종에게 청지기에게 종과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종 아닙니까? 주인이 모든 종들을 맡겼기 때문에 종들과 마음을 합해서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종이 지혜롭게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청직이 되니까 내가 제일 높으니까 종들을 때리고 맡겨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술 먹고 방탕할 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일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면 착하고 충성이 된 종아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우진이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우리는 자신에게 생긴 삶의 변화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쁨, 평안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더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으로 옷 입고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며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위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명기 26장 8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요일을 정해 테마별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역 교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가감되지 않는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 우상, 미신, 미혹의 영이 뿌리 뽑히고 소멸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불신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1: 아멘.
0: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첨 목사님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주시옵소서.

0: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 하나님 사명으로 하나님 성취되는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한 명도 거부하심을 받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여, 우리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심령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유월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와 각 교회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들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옵나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목회자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강주 지역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도시가 살아나며 강주 전담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합당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오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0153번, 우물정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극동방송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17일 홈커밍 데이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하는데 모든 행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대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광주에서도 300분 정도 참석을 위해 이른 새벽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참석자 모두 행복을 누리고 전도 대상자들도 참석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내외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극동방송에 소속감을 가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극동방송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방송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잘 소통하고 오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북동방송이 어느새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버지,
1: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극동방송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력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70주년 하나님 홈커밍 데이를 10월 17일에 여러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이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이는 이들마다 성령님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극동방송의 직원분들과 함께 축하하게 모인 인도자들에게, 하나님 공연하는 모든 이들에게,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내려 주시어서
2: 아멘.
1: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흘러보내 주시어서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여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홈커밍 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광주에서도 300여 분이 하나님 참석을 예정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 방송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국내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오히려 영원토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0: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역사를 꿈꾸는 시간, 그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 행복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홈커밍 데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국동방송 70주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섭 권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9월 16일 넘어져서 무릎 허벅지뼈 골절로 수술받고 10월 2일에는 무릎 있는 곳이 붙질 않아서 재수술 받았습니다. 아직 무릎 있는 곳은 실밥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네요. 빨리 나아서 새로 멋지게 꾸며놓은 저희 영암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최경섭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에 예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허벅지 뼈 골절로 하나님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릎 있는 곳에 하나님 잘 붙지 않아서 제 수술을 하나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 모든 염증과 상한 부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요한 라파의 이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권사님에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그 심령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은 육신의 양액이 되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병상에 거하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하나님 교회에 아멘. 내려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아멘.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윤연수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일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선교사님의 육체의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연기됐다고 합니다. 속히 수술이 잡히고 무사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윤연순 성도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까지 후원하며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는 일에 동역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역에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편찮으신 가운데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이전에 없는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편찮으신 기간이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의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

0: 여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스스로 친히 간섭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안에는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취임을 받고 더욱 놀라웁게 일본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또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과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전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기도 사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배하윤 학생이 주일 저녁 예, 이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윤이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열이 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 생활과 합창단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17일 홈커밍 데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합창단 아이들과 부모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와 학교 이 나라의 리더들로 자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때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 하나님 그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에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하나님 배하윤 학생이 하나님 주일 저녁부터 하나님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하윤이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윤이에게 친히 그 음성 들려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는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하윤이가 아픈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윤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발견하며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열을 지금 떨어뜨리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몸의 모든 염증들과 바이러스를 치유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하윤 학생이 하나님 17일 있는 홈커밍 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1: 아멘.
0: 하나님 그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사용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7일 홈커밍 데이를 위하여 어린이 합창단이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전목의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 원수와 포수자를 참지않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1: 아멘.
0: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도 공연을 통하여서도 큰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특별한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불담되어 보호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인생의 진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던 이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0: 주셨습니다. 9600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11월 28일에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지원한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우리 임용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 청년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심령을 하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동방송과 중국의도 세상자들과 함께 방송 가족이 기도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에 하나님 특별한 응답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준비한 것 하나님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문제풀이 능력과 기억력과 응용력과 창조력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사가 불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부터 면접과 채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우리 청년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학교에 보내실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선생님으로서도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좋은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계속해서 기도사연 이어가겠습니다. 2427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자궁경부암으로 2년 넘게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개월마다 찍는 CT 결과 폐에 의심되는 결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결절이 다음 검사 때는 깨끗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암세포가 다 소멸되어서 건강한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하나님.
0: 아버지.
1: 2427 우리 성도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0: 주님.
1: 예수 그리스도의 얼음 만지심의 그 크신 사랑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T 결과 하나님 폐에 의심되는 결절이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의 결절과 암의 근원과 암세포의 이 악성세포들은 소멸되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약물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그 육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에서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소망의 기도와 기도하는 엄마들 사랑합니다. 만 39세의 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딸을 배필로 주셔서 올해 꼭 결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들에게 거할 집도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1: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아드님에게 이제는 허락하신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좋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0: 아드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드님이 이룰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애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애가 나타날 줄 믿사옵나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에 호의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어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우리 자녀들에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일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저도 감사드립니다.
2: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9편 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위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 흘러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우진이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1: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0: Homecoming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예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 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70년의 세월 동안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극동방송. 그 은혜의 주역인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그 감동의 현장을 생중계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양대학교 오픈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10시간 전국 생중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라디오 쇼. 대운동장을 가득 채울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전파 선교사분들의 웃음과 눈물,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홈커밍 공개 방송. 홈커밍 데이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부스 리포팅과 가을 저녁을 물들일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축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 라디오쇼와 꼭 함께해 주세요.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에 관하여 함께 은혜 나눕니다. AI 시대입니다. AI가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직무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도는 무엇 때문에 교회와 목사에게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여야 할까요? 그냥 요즘처럼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서 AI에게 물어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꼭 목사와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관점이나 AI에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끝까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발견해 내주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걸 찾아내주어서 회개 무릎을 꿇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AI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직무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명령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교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바르게 하며 말씀을 이루어내어 의의 갑옷을 입도록 교육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AI가 가능할까요? 교육이란 설교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와 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혼적, 육적인 삶을 절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통제하고 코칭해 주고 인도자 역할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와서 봐라. 하시면서 행하시며 본을 보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도들과 함께하며 본을 보이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AI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공생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0: 행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AI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결국 목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합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와 같이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여 성도를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같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도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육신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해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시키는 사역자인 목사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고 하신 말씀으로 볼 때 AI는 지식을 얻는 도구로서는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아끼며 기도하는 영적 아비인 목사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외 한인선교연합기관 세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교회 중심의 동반자 선교회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는 어제 서울 동작구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위주의 선교를 뛰어넘어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비서구권 선교사의 증가와 세계선교 질서 변화에 따라 현지 교회가 주도하는 동반자 선교 방식이 필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11월 24일 교단별 동반자 선교 모범 사례 발표회를 열고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어제 2026 온누리 사역축제를 열고 복음의 양면성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사회선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진아 목사는 신앙의 사사화를 지적하며 사회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오병이어 공동체와 온누리 울타리 등 약 30개 사회선교팀을 통해 쪽방촌과 탈북민, 다문화 과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이재훈 담임 목사는 진리와 책임을 붙드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교회상으로 제시하며 유기적 관계를 보존하는 제도적 구조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교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는

그 규정이 누구를 지키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단절을 겪기 쉬운 농어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이어가는 일터 공동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일터 공동체 옹기종기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농어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밭일과 반찬 제작, 김장 봉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출퇴근형 공동체입니다. 70세 정혜보 목사와 74세 임성재 목사 등 은퇴 목회자들은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숲 산책로 조성과 1,500포기의 김치 담그기, 독거노인 도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주고 공동체의 문화 공간을 개방하며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기중 옹기종기 대표 목사는 은퇴 후 교회 밖으로 나온 목회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교회 하늘다리 아카데미가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통해 AI를 설교 연구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HL그룹 인재개발원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제4회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생명 선교사와 전창희 목사, 안덕원 교수는 AI를 설교 대필 도구가 아닌 성경 연구 조교로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본문 대조와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용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설교 반응과 관련 교인들이 진솔함과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좋은 설교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과 그 교단의 성폭행 피해 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과 그 교단의 성폭행 피해 신도 3명에게 총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여성 신도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명석과 JMS 교단이 M씨에게 2억 5천만 원, A씨에게 8천만 원, 한국인 피해자 모씨에게 4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단 2인자 김지선 씨에게도 교단과 공동으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방조와 2차 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일교차가 10도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분포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1.5m에서 3m, 남해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영훈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유배되었던 반모섬의 외로운 고독 속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선포는 절망의 땅을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 기근, 정서적 상처와 전쟁, 그리고 뜻밖의 사고와 재해로 인한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러들어온 참혹한 비극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는 처절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을 구출하셨으며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날 때 세상의 상담이나 약물, 의학적인 치료와 사람들의 위로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영원한 죽음과 눈물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잘라내지 못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통곡과 슬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흘렸던 모든 방황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아픈 눈물방울을 주님의 신령한 은혜의 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온 천하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모든 아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3: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 가정주부입니다. 세계복음화와 영적 존초기지를 꿈꾸는 수용로 교회를 섬기는 이보라미 집사입니다. 네, 원래 부산 사람인데 저희 그 남편 사업 때문에 대전에서 10년 살다가 대전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다가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3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계신 이보람이 집사님을 만납니다. 수용로 교회 소개입니다.
1: 저희 이규원 담임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멋진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사랑방 식구들, 저희 교구 식구들은 정말 친자매와 영적인 그런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그런 저희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들입니다.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의 이 고백을 모태신앙인 이보람이 집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1: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적부터 교회가 집처럼 자랐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두 딸 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년 전에 38살에 유방암 상기 진단을 받으면서 또 1년 뒤에 또 뼈전이라는 소식에 끊임없이 이제 제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뭐 어떻게 정말 낙심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정말 또 주님 앞에 제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1: 정말 두려움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삶이 끝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살고 날 위해 무엇을 했니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하지? 여지껏 나는 날 위해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금요 철야를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너는 다 가진 자잖아. 말씀을 정말 가슴에서 하면서 제가 큰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큰 두려움이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듯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2: 대전에서 가게를 할 때도 부산에서 암 투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을 대전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중에 복음 전하는 것에 제가 되게 하나님의 그런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늘 극동 방송을 틀고 또 찬양도 틀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이제 극동 방송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긴 이제 투병 생활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또 극동 방송을 늘 틀어놓으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또 찬양도 따라 부르고 또 소망의 기도 통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극동방송을 통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때문에 아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나도 심어야 되겠다. 겨자씨처럼 적은 것을 심을 때 풍성히 자라게 하실 주님을 믿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예, 사랑하는 남편 이정훈, 나의 남편 이정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우리 보배와 세보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날 이해해주고, 내가 투병 기간 동안 많이 화도 내고 짜증도 냈지만,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두 딸 믿음으로 잘 키우고 소망 잃지 않고 지금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요.
1: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이보라미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쫓아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귀한 보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부산 수용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보라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여성 두 명이 중국에서 이동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RFA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며 어린 딸까지 두었지만 정식 신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오다 어렵게 한국행을 결정한 건데요. 얼마 전 중국에 붙잡혔다고 하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혹시라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싶어 걱정에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남과 북 곳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지고, 엄마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이산가족 또 실향민이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후 해피데이 출석 인사를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또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함께 할게요.

맑은 날씨 즐겁게 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0782님, 오늘 첫 번째 출석 인사 고흥에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회원 0553님 찾아와 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힘찬 오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찬 오후에 복음 통일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나눠주셨는데 이 오후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또 보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0553님 먼저는 저희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OFP데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8845님. 그러면 이 소망으로 지금도 바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저는 8845님에게 감사의 도전을 받음에 감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의 소망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와, 그리고 0113님의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90대신데 고향이 황해도이신 실향민이십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혼자 남한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고향을 못 가고 계시네요. 주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가족과 전쟁 때문에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 실향민, 그리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분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세요.

운전 중이라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8845님. 가을 햇빛을 보는 것도 그 은혜의 감사,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가 있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정차까지 또 해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자 한자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8891님은 여기는 부산 남포동입니다. 통일이 되면 낮은 선봉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에서 파송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장인 어르신이 실향민인데 지금 구순을 넘기셨어요. 살아생전 통일이 되기를. 북한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우상 숭배가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아마 통일을 두고서 계속해서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실향민이신 장인 어르신의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북한의 우상 숭배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길 기도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하셨던 6721님.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시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5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농장에서 점심 준비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매일같이 듣고 계신가 봐요. 6721님 육아까지 같이 하시면 참 분주하실 텐데 극동방송과 그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0553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청 찬송도 보내주세요.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정식 신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던 탈북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신분이 드러날까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말투나 행동도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흉내를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흉내를 낸다, 남의 흉내를 낸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1번 입내피다,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둘 다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저는 둘 다 북한에 있는 표현인데 남을 흉내내다라는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될까요? 1번이 입, 내, 입술할 때 입, 내면할 때 내, 입내피다. 2번이 마음을 누긋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샵 1069번이고요.

인천에서 우리 참여해주신 새싹회원 0553님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2261님도 한 표 차이 정답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 중국에서 이렇게 신분 없이 몰래 살아가야만 하는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 특히나 자매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거기서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은 또 북한 안에서도 친구의 흉내를 내고 누군가 흉내를 낼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 흉내를 보통은 표현을 하죠. 입술로 내는 어떤 그 남의 흉내를 내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오늘의 두 표현, 이 북한어 표현만 봐도 남과 북의 표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아주 잠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통일됐을 그때 우리가 좁혀야 하는 간극이 좁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한 뼘을 좁혀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샵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주세요.

오늘 표현이 둘 다 너무 어려워요. 1번도 2번도 어렵지만 1번을 도전해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고요. 청주에서 남편 일 도와가며 듣습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0360님도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정답 1번 도전해주셨네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4530님. 그쵸.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걸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입술로, 그리고 내면도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에서는 남의 흉내를 내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인내피다, 2번 마음을 누구티다. 오늘 문제는 참 헷갈리지만 인천에서 출첵하면서 이게 아닐까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5489님 헷갈리지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0016님은 정정합니다. 2번이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여러 번 해주셔도 좋아요. 신청 찬송도 여러 번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할 때,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입술로 먼저 기도하고, 입술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내면으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지 않나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나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모습의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 1번과 2번 인내피다와 마음을 두구티다 가운데 정답은 1번 인내피다, 인내를 피다였어요.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이 거의 세 분 중 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래도 정답은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이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더 전보다 어려운 이유가 아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흉내를 내다, 뭐 흉내내다, 따라하다, 비슷하게 행동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아예 어감이 달라진 경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의 간극이 더 넓혀졌다는 뜻이겠죠. 2507님이 그래서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을 2번이라고 보내셨어요. 2번 오답이지만 생각보다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말이 많이 달라서 놀랐어요. 근데 통일되면 국어 배울 게 더 많아질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라고 하셨어요. 아마 서로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국어도 영역이 조금 더 생기긴 하겠지만 표준어를 합의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길겠지만 표준어를 잘 배우고 그 방언을 이해하듯이 이해하면서 함께해야 될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내피는 닮아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4530님도 정답을 잘 응용해 주셨어요. 동무 인내피지 말아오 라고 했을까요? 하시면서 0258님은 북한말은 정말 날 것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 오래오래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여기는 여수인데 완연한 가을 날씨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감사해요. 3204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뼘 차이를 나누면서 올피데이에 함께하면서 0553님의 이 고백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불이 평양 땅에 임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북녘 땅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복음 통일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라는 3380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남과 북의 간극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눴더니 북한에서 나온 중국에 있는 제3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렇게 누군가를 흉내내며 현지인인 척 다른 사람인 척 눈에 띄지 않고 숨죽여 살아가는 제3국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서서 당당히 나올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은혜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로 문을 열까 하는데요. 주님, 내 평생 내 힘과 내 지혜를 갖고 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를 갖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채우고 넓히고 연마하기 앞서 먼저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연장이 아니라 진정 깨끗하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학대는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은 어떤 인간도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혐오와 적대감이 넘치는 우리 시대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땅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촘촘하던 관계의 끈들이 서서히 끊어집니다. 가까이 있던 이들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대부분 무력합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삶에 지쳐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댄 채 잠시라도 쉬고 싶지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자신의 천지간에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은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먼 곳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이들의 직무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서러움 곁으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곁에 다가가 설 땅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 속에서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분쟁에 휘말렸다가 일상의 평온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크는 그런 우리의 미온적 태도에 철퇴를 가하는 말을 합니다.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역사의 변화는 늘 계란으로 바위치는 무모한 이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극이 압도돼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악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삶을 요린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움을

태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학대받는 이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역사의 흐름이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하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도 저희가 가을을 또 한창 지나가는 길목 가운데 가을에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 내 돈 내 산 가운데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8년 전 가을 220리터 김치냉장고 하나에 7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8년 전이면은 대표님, 이게 김치냉장고를 오시고 나서 처음 사셨을 때인가요?
1: 처음 사긴 했어도 처음에 왔을 때는 김치냉장고를 못 샀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김치를 처음에 오니까 여러 이제 적십자 봉사단체들에서 그 뭐 10kg짜리 막 이렇게 김치를 선물도 주고 처음에 그렇게 이제 꽤 받아 먹었어요. 근데 일반 냉장고도 크다 보니까 그래도 맞아요, 한 30kg 이상씩은 보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냉장고는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네. 김치가 오래 건사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젠 벌써 한 8년 전 될 것 같아요. 8년 전에 김치 냉장고를 산 거예요. 그거 사놓고 나니까 확실히 김치가 보관도 잘 되고 그리고 김치 맛도 네. 북한에서 먹던 김치 맛대로 찡하고 있잖아요. 김치는 또 찡한 맛에 먹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제 김치 냉장고를 요즘에는 잘 쓰고는 있습니다.
0: 북한에서도 김치를 먹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이 참 중요한데 북한은 평양도 24시간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1: 들었죠.
0: 아니고
1: 맞습니다.
0: 김치를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1: 근데 북한은 또 걱정이 없는 게 있잖아요. 북한은 김치 냉장고를 잘 몰라요. 북쪽에 가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땅을 파가지고 김치움을 만들어요. 그래 사다리 놓고 들어가요.
0: 네.
1: 그래가지고 거기 독이다 이제 김치를 하는데 봄까지도 김치가 변하지 않고 진짜 쩡하게 맛이 있거든요.
0: 네.
1: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야, 농촌 살면 나도 북한처럼 김치움 만들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김치움을 북쪽은 다 만들고 있고 평양을 비롯해서 큰 도시에 가면 김치움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은 제가 살 때도 중심은 그런 땅도 없는데 평양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좀 이게 동대문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삼석구역 이쪽에 가보면 그게는 독을 묻어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독, 아굴, 그 아굴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입구 독 위에가 이제 한 10cm 정도만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리고 위에다 뚜껑 닫고 나무를 이제 함짝을 짜가지고 열쇠를 네. 채워요. 도둑 맞히니까. 근데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많이 못 하죠.
0: 또 멀리 가서 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왔다 갔다
1: 도둑도 많이 맞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김치 도둑.
0: 근데 김치 도둑이요? 네,
1: 근데 한국은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안 해도 집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딱 싸다가 넣기만 하면
0: 네.
1: 그러면 뭐 그렇죠. 진짜 1년 내내 뭐 김치를 보관해도 잘 먹잖아요. 그리고
0: 네.
1: 뭐 몇 년 지난 김치를 그대로 이제 묵은지를 만들어가지고 감자탕도 해먹고 막 엄청 좋잖아요. 근데 참 그러고 봤을 때 저도 지금 김치 냉장고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김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산 게 꽤 크거든요. 220리터짜리니까 뭐 작질 않죠.
0: 네.
1: 네.
0: 근데 김치를 보통 북한에서 이렇게 먹던 김치랑 여기의 김치랑은 보관 때문에도 그렇고 좀 다를 것 같아요.
1: 우선 보면 김치하는 방식은 네. 너무도 같아요. 왜냐하면
0: 아 그래요?
1: 예, 그렇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무 채쳐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건 같고요. 그리고 북한도 좀 괜찮은 집들은 명태 시키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한국에서 지금도 명태를 넣기도 하는데 어떤 집들은 돼지고기도 생고기를 넣어가지고 익혀서 먹어요. 그럼 김치에서 익거든요. 또 어떤 집은 비계 있죠, 비계.
0: 네.
1: 돼지 비계만 또 김치에 넣으면 또 익어요. 그리고 김치 하면서 동시에 무도 이제 썰어, 매기, 큰 토막을 내가지고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김치 맛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어찌 보면 거기 이제 뭐 새우젓이라고 하는 그, 네. 그런 멸치젓 이런 것도 넣고 어떤 맛있게 하긴 해요. 그래서 남북한이 뭐 김치 맛은 차이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북한의 김치 종류는 캔디랑

0: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국은 먹을 게 많으니까 겨울에 밥상 놓을 때 김치 말고도 이제 뭐 고기부터 해서 네. 뭐 반찬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런 걸 사 먹긴 충분하고 근데 북한은 겨울에 보면 김치 한 가지죠. 김치 없으면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말로 김치를 반년 농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가 없으면 겨울에 먹을 게 거의 없어요.
1: 네, 사실 김치가 말이 김치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 안에 들어가는 게 배추, 네. 무, 뭐 명태 들어가는 건 명태 네. 이게 젓갈도 있고 네.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0: 다양하죠.
1: 근데 그만큼 들어가는 품, 네. 돈, 네. 시간이 정말 많은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귀한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춧가루도
0: 귀하죠.
1: 들어가고.
0: 그래서 그 하는 것도 예전보다도 지금은 김치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9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기업소들에서 김장 배추도 내주고 뭐 고춧가루도 내주고 막 마늘도 내주고 뭐 그러니까 돈을 조금 제하죠. 생활비에서. 그러면서 공급은 했어요. 옛날에.
1: 네.
0: 지금은 그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배급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이제 다 사야 되잖아요.
1: 네.
0: 농촌은 그래도 자기 심으면 괜찮은데 도시들은 시장에서 다 사다 보니까 김치를 그렇게 많이 담글 수가 없죠.
1: 고추 농사나 배추 농사를 그러면 개개인이 다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농촌들은 거의 자기가 김치할 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다 사 먹죠. 거의 다 사 먹습니다.
1: 네. 북한에서도 김장할 때 여기서는 보통 김장할 때 뭐 옆집 분들 같이
0: 그렇죠.
1: 모이기도 하고 뭐 자녀분들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말, 모이기도
0: 맞아요.
1: 하고 하는데
0: 그렇죠.
1: 똑같나요?
0: 그 문화죠.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도 김장철에는 동네에서도 오늘 이 집에서 한다면 다른 집에서 다 모아서 같이 해주면서 같이 김장하고 그날에는 네. 김치 이제 그 햇날로 이제 양념 버무린 김치 해가지고 고기도 싸다 놓고 돼지고기 국도 막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네. 같이 먹는데 그 대학 때도 저희가 막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 지방이니까 근데 학급이 평양 애들 있잖아요. 그 집 김치 해가지고 김장 날이면 우리가 가요. 도와주죠. 그래서 그 김치를 이제 막 버무려서 그 넣을 때 독에 넣는 거 같이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저녁이면 그 했던 김치에다가 그 다음에 술해서 또 이제 집에서 두부탕도 끓여주고 해가지고 그날은 잘 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김장이 어찌 보면 1년 겨울 동안에 반년 이제 반찬거리를 만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 호상 간에 정을 나누는 예, 그런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예. 정말 공유하는 문화가 많아요.
0: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그날이면 뭐 가족 친척들 자식들까지도 모여서 같이 김장하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끼리도 모여서 하고 참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의 참 이 김장 문화는 김치를 먹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김장철 김장을 담그면서 서로 사람들이 서로 호상 간에 이제 그 정을 나누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런 김치를 보실 때마다도 떠올리시는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으시고
0: 네.
1: 저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오늘 또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고향 생각, 고향 묵상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1: 네.
0: 요즘엔 또 가격이 또 꽤 좋아지면서도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1: 맞아요.
0: 제가 8년 전에 살 때만 해도 우리 국산 건데 220리터면 북한에는 대체 50리터짜리 김치통이다 이제 그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없는 집들은 이런 바켓츠 50리터짜리 바켓츠라고 하는 데다가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면 작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살 때가 그때 75만 원에 샀어요. 그거를 또 한 번에 돈 물지 않고 1년 12개월을 나눠서 할부를 하는 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라고 해가지고 한 6만 원 꼴로 그저 그때 달마다 나갔잖아요. 참 그때 보니까 지금도 느껴보면 뭐 6만 원이면 사실은 뭐 진짜 우리한테 부담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한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이 정도 그래서 일해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해놓으니까 뭐 10년 가도 그때가 없고 한 20년 가도 그때가 없을 정도로 쓸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한국 와서 내가 벌어서 번 돈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그걸 쓰면서 보면 느끼는 게
1: 네.
0: 야, 북한에서는 내가 월급 타가지고 이 모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내가 일하는 것만 통해서도 그저 너무도 풍족한 거예요. 근데

0: 지금 북한은 뇌물사이라 그러는 게 간부들마저도 월급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뇌물을 챙기고
1: 네.
0: 그 뇌물 문화 때문에 북한은 간부들도 그러다가 걸리면 또 문제가 되고 제공해야 되는 북한 말은 고인다고 그래요. 뇌물을 한다는 걸 고인다 그러는데 그 고이는 사람들 주민들의 마음도 엄청 힘들잖아요.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자기가 그

0: 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한 달에 뭐 일하는 거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놀면서도 5일 일하지 않습니까? 5일 일한 월급 가지고도 지금 대한민국은 보통 지금 한 달에 뭐 5천만 그러니까 4천만 5천만 그런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되면 보통 300만 원에서 뭐 500만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이제 다 이제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야, 북한하고는 너무도 이게 비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김치 문화는 김장을 담궈서 먹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1: 네.
0: 서로 정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그쵸.
0: 보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요. 참.
1: 아멘.
0: 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바라던 그 이제 마음속까지도 그대로 이제 말씀이 있다는 내용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이런
1: 네. 거는. 정말 함께 남과 북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멋하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셋이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이삭이 평생의 짝을 만난 나이는 25이 아니라 40세였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위에 오른 나이는 기름 부음 받았던 15이 아니라 30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혈기 넘치던 40이 아니라 80세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박자와 속도에 맞게 걸어갔을 뿐인데요. 세상에 정해진 시기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주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첫 찬양 함께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 볼래? 김지혁과 이은경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김지혁과 이은경이 불렀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 볼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걸어갈 때 있잖아요. 보폭을 맞춰서 걷죠. 뭐 아이랑 걸을 땐 아이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걷고, 성격 급한 친구랑 걸어갈 땐 나름 빠르게 걷기도 하고요. 러닝을 할 땐 속도를 맞춰서 뛰어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건 주님 속도에 맞춘다는 거고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아, 내가 주님보다 걸음이 좀 빨랐구나. 주님 어디쯤 계시지?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시 드라이브 오늘의 출석 단어는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땡땡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땡땡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무엇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실까요? 제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해봤더니요. 두 발을 번갈아 옮겨놓는 동작 외에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또 나아가는 기회라고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읊조리니까 왠지 모르게 더 뭉클함, 또 감동이 있었는데요. 나의 무엇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실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오늘 출석 단어 보내시면서 출석 도장 인증 찍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20912번님, 7385번님, 0654번님, 또 9501번님, 손자 손녀 데리러 즐겁게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치원 하원하러 가시는 길일까요? 생각보다 하원 시간이 좀 빠른데요. 자, 안전운전 하시고. 3736번님, 그래요, 저도 주님 속도에 맞추며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9003번님, 내일은 저희 시각장애인 중에 뜻이 맞는 사람끼리 카톡 오픈 채팅을 봐서 보이스룸으로 기도회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와, 카톡 오픈 채팅방 보이스룸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녹음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일부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역사하심이 있기를 저도 짧게나마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5621번님 출첵해주셨는데요.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 오늘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땡땡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이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9212번님께서 발걸음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 글자입니다. 이 정도면 뭐 힌트가 세게 나간 것 같은데요. 9212번님 두 글자고요.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이 빨간불에 걸리면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답답함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가끔 신나게 달리다가 이 빨간불 앞에서 급정거를 할 때면 또는 신호가 길어질 때면 괜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연달아 받은 이 빨간불이 나를 지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고를 피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구나.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연이나 또 나의 계획과 다른 또 인도하심에 때론 조급하기도 하고 또 막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장치라는 묵상을 해보면서 그 빨간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과연 나의 무엇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실까요? 자, 소리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찬양 함께 한 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말씀 3분 메시지 나눕니다.

자, 오늘의 출석 단어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신청곡 함께 보내주세요. 샵 0153번으로 문자 기다립니다.

미래에 뭐 걱정을 왜 해요? 왜 염려를 합니까? 미래를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6장 33절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말씀에 걸맞는 엄청난 말씀을 24절에 결론으로 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 못하면 33절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위해 살아갈 수 없어요. 네, 뭐 염려만 살고 염려. 오늘 이 밤에 과거도 떠나보내시고요, 나를 버리고 간 님도 잊어버리시고요, 과거의 상처 다 떠나보내시고요, 네, 뭐 과거의 이력 덜먹이지도 마시고요, 영광도 실패도 성공도 다 떠나보내시고요, 다 지나갔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right now,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묵묵히 계속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님이 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 나타나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결혼하면 멋지게 사랑하리라, 그건 꿈도 꿈에도 꾸지 말고, 다니엘 해니 같은 사람 만나면 내 멋지게 하면서 그런 꿈도 꾸지 말고. 다니엘 해니가 뭐 오기는 하나요? 뭐 만나 주기는 하나요? 꿈 깨세요. 지금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니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수입이 많든 적든 연봉 상관없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임할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하라고요, 하라고. 에이, 이 쥐꼬리 같은 거 때려쳐버리지 하지 말고 거기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지만 그 딸랑 얼마 주는 그것을 가지고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때려치우는 사람은 기회도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끝내주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다가 이게 뭐가 좀 아닌가 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에 귀재세요. 하나님은 0.00001%의 오차도 없으세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때를 알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어긋나게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를 행하시는데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이에요. 왜? 그분의 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완벽한 때를 알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이 표현은 시간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시간의 주가 되세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것도 우리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3분 메시지 함께 했는데요. 이 말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0.00001%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말씀,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말씀 함께 했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또 이 평범한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소망합니다.

입니다. 이 말씀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샵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세요. 흐르는 찬양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7356번님,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땡땡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봤습니다. 2988번님, 3736번님, 8891번님, 또 0986-9003번님 오늘의 단어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9513번님은 아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한참을 고민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0654-4213번님 땡땡입니다. 주 안에서 한 땡땡 한 땡땡 걸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이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샵 0153번으로 출석 기다리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후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36번님 주님께 영광입니다. 6420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어디로 가는지 오늘의 단어는 걸음이었습니다. 잠깐 멈춰요. 스탑.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오늘 많은 분들이 걸음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뒷번호 3736번님 또 0986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세상 만물 창조되기 전에 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신실한 시간표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세요. 3시 드라이브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생각하며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생의 본능, 영혼의 갈망은 나는 살고 싶다. 너는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구원을 향해 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본래 거룩한 생명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7

0: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2: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거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은 소 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네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의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추어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추어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쇠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네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단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네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네 동포에게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다. 그때에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소리였다. 또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와 그들 곁에 있는 바퀴의 소리도 들렸다. 크게 진동하는 소리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다. 나는 그발 강가의 대라빕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에게로 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과 연합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긴 자는 어린 양의 신앙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도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도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어린 양 예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거절하면서 예수스 퀴리오스, 이 고백을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물질을 사용할 때, 결정을 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하면 답은 쉬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요한 계시록의 비전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천사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새 예루살렘에 별도의 성전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는데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예배자로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실 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만남에 단계가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먼저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백부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손을 씻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녹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죄를 씻을 때 나의 모습이 그 녹그릇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데 그때 보이는 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당들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요. 12은 12 지파를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12개의 촛대가 있고 불을 밝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바깥의 빛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12개의 금촛대가 성전 내부를 밝히는데 우리의 마음도 공동체 안에 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명이 잘못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면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향을 피워드리고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데 이 향을 계시록은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야 되고 정면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언약을 주시리라 말씀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휘장의 의미가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휘장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려진 그 휘장입니다. 지성소로 구약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휘장을 찢었다는 건 이제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가려진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었다는 건 이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열어놓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건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등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착한 삶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알려주는데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 도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죄인을 매달고 수치와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저주받은 형벌,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저주와 수치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에서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곳으로 보이지만 사실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삶의 등불을 만납니다. 등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건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가면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낙심되고 이제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요. 이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빈 배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됩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이고 바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내렸던 그물을 일단 접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는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고백하는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 고백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기적은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은혜, 이게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비추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말씀은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밝히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답을 만나야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약화시키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답을 만나려고 하는 건 다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어린 양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실 때 그 전환점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어린 양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자는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전환점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고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0: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긴 자들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등불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로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보고 아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을 보고 저런 분이 하면 선배야. 선배 몇 명 나간 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학자지. 응?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믿고 어?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내가 안 했어. 아직 모르겠어. 절대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 일반적인 학문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세계를. 그러나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학문하고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회에 가서 봐요.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결론을 짓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 또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야 쓰는 말.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고

0: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실험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학과 의학과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학문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은 학문일 수도 없다는 것이 장종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사변화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치유의 숲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요즘 우리나라에 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숲을 단순히 보존하는 단계에서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 걸어요.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햇빛도 받고 나무의 향기를 맡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끌어안기도 해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복잡했던 생각을 멈춰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숲이 무엇을 우리에게 한 건 아니에요. 숲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상담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나무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숲 안에 머물렀을 뿐인데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형성된

생태계 자체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이 숲다우면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이 쉼을 얻어요. 푸른 나무가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햇빛과 그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생태계. 그 생태계는 생각만 해도 벌써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요. 그 생태계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숲을 가꿉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내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를 치우고 산불 나면 끝이니까 산불 나지 않도록 산불 조심, 자나깨나 불 조심. 그래서 산에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취사활동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불 관리를 합니다. 오랜 정성이 이렇게 들여집니다. 땀을 흘리고 그렇게 건강한 숲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숲이 완성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숲이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숲을 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숲이 사람을 살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일곱 번째 그 신앙 생태계 원리.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신앙의 숲을 만들고 지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숲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눈물로 토양을 일궈야 됩니다. 그냥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서 그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돌을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심어 놓았다고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뿌리 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을 줍니다. 겨우겨우 자라려고 하는데 또 병충해가 옵니다. 병충해랑 싸워야 됩니다. 누가 와서 쓰레기를 버려버리니까 숲이 금세 쓰레기장에 대해서 악취가 풍기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를 막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50년, 70년, 100년 동안 가꾼 숲에 한 번 누군가가 불을 놔버리니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 싸움이고 다툼이고 분열로 봅니다. 100년 동안 지켜봤던 교회의 생태계가 누군가의 그 감정의 그 뒤틀림으로 인하여 불러버리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진리 문제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 하나 가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건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수 있어요. 왜 힘든데 숲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왜 섬겨야 되고 왜 눈물을 뿌려야 되고? 건강한 신앙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생태계가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섬기자. 저는 단순히 교회 얘기하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신앙 생태계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나를 섬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병원에서 암과 싸울 때 누가 그 식구를 위해, 누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청사교회 신앙 생태계, 신앙의 숲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숲을 가꾸지만은 아플 때는 숲이 나를 품어줍니다. 강할 때는 내가 신앙 생태계를 지키지만은 내가 약해졌을 때는 신앙 생태계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일이고 내 손주를 위한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시편

시편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생명력이 있습니다.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나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가 보았더니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혼자 들판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입니다. 성경은 나는 혼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 심겨 있느냐고 물어요. 좋은 토양에 심겨야 돼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숲을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람 불면 자빠져버립니다. 숲을 이루어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신앙 생태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성경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믿음이 연결되어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신앙 생태계예요. 우리는 그냥 숲을 나무로만 보지만 그 생태계, 숲 생태계 안에는 수많은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겨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신상카드를 안 내요. 전화번호를 오픈 안 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요. 불편하면 옮겨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혼자 예배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게요. 꼭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앙 생활은,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뿌리 내림은 영상 하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아플 때 영상이 병원에 심방 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화면 속 설교자가 내 손을 잡아줍니까? 내 자녀가 무너졌을 때 알고리즘이 밤새 함께 나랑 울어줍니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영상 속에 그 사람이냐고요. 건강할 때는 어디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지요.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돈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잘할 때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저씨 괜찮아요. 왜? 지금 잘 나가. 돈도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의사에게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의사를 모르는 게 아니야. 병원을 모르는 게 아니야. 큰 병원 가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멀쩡했던 자녀에게.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날이 있죠.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었어, 건물. 믿음이 있어야 사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쓰러진다. 살 소망이 있어야 암도 이기고 살 소망이 있어야 이 고난도 연단도 이겨내는데 날마다 기도가 뭐예요?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못한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 찬송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입이 열리지를 않아. 우리 교회 사종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입도 벌리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 믿는다고 된다냐? 믿어서 못한다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버리니까 누구도 못 살리는 거예요. 약을 줘도 약발이 안 받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때 무엇이 나를 붙들어주는가? 신앙 생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혼자 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숲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나무 붙잡고 산길 거닐면서 바람 쐬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 사람들은 육적 생태계만 아는데 신앙의 생태계란 게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때로는 몸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웃기잖아요.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엄마는 잠잡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양육사가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신앙 생태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지 못하면 옆에 성도가 찬송할 때 내가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또 파워십 찬양팀이 힘다해 찬송하니까 그 찬송 가사가 나의 가사가 돼서 내가 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 내밀어 줄 때, 내가 주저앉을 때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입구에서 안내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그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많아. 형제하고도 등져서 합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형제하고 나눌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자로 쓰임받으면 더더욱 주일만 겨우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하고 나눌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내 믿음이 나를 붙들 수 없는 날, 공동체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 신앙 생태계의 힘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왜 모이라고 했냐? 서로를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혼자 강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숲이 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가 뭐예요? 숲이에요, 숲.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늙어도 젊을 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내가 노병환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얼굴이 너무 좋아요 이랬더니 안에 로션을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싹 사라져버렸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이래야 되는데 안에 로션을 발랐더니 기미가 사라졌나 봅니다. 그 로션이 뭔 로션인지 확인해가지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도장님 내가 요즘에 안수기도 안 해주려고 해 이제 로션만 선물해주면 될 것 같아. 늙어도 진액이 풍족해. 빛이 청청.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우리 노병환 장로님 가정도 진짜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청사 공동체 안에 탁 심겨있다 보니까 이게 때마다 심마다 공급되는 은혜의 그 영양분이,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납니다. 사회에서 맡았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달라요. 신앙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는 뿌리 내림이 실한 이 어른들은 80세가 넘어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요 나이 드신 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것들이 못한 게 뭐냐?
맛집 검색은 젊은 것들이 잘해.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80 넘은 권사님 가정께 파송받으면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존귀한 자 취급을 받아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90세가 넘어도 장로님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 오셨네요. 우리 협동교육자의 어르신들 장로님 건강하게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들 얼마나 명예장로님들 우리가 억지로 그분들 하는 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어린아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하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데 건강한 신앙 생태계 안에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가 있다고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나이 드신 분들만 알지. 그래서 앉아있으면 건강에 좋은 식품 얘기해버리지 말고 교회는 노년까지 사람을 붙들어주는 숲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를 품어주는 신앙 생태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신앙 생태계란 말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치유의 숲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웠지요. 산골마다 세웠지요. 섬에도 세웠지요. 가난한 농촌에도 세웠지요. 자기 집은 초라한데 교회부터 세웠지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헌금을 했지요.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손으로 예배당을 지었지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미장하신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데모도 열심히 이 시멘트 해가지고 옆에서 탁 쳐줘야 이거 쫙 올리는 거야. 이걸 다 순번 정해서 했지요. 예배당 하나 건물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아니 그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을마다 뭘 만들었던 거예요? 신앙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새벽이면 종이 울려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요. 주일이면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와요. 찬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져요. 성경 배워요. 어른 공경하는 법을 배워요. 제사 문화가 사라져요. 정직한 삶을 살게 돼요. 섬김을 배워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교회 가서 축복을 해요. 청년이 결혼하면 온 교회가 축복해요. 어려운 가정이 생기면 함께 쌀을 나눠요. 병든 사람이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요. 병원이 못 고친 병을 교회가 고쳐요. 장례식도 함께 치러요. 노인이 되니까 식구들도 버려버리는데 교회가 그를 돌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보내드려요. 한 사람의 일생을 신앙 생태계가 품어준 거예요. 돌아보니까 시골 예배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마을의 숲이었어요. 지친 사람이 쉬는 곳, 아픈 사람이 기도받는 곳,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곳, 아이들이 배우는 곳, 애로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곳,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곳,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얻는 곳, 그 마을의 치유의 숲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닙니다. 누군가 땅을 샀고 누군가 헌금을 했고 누군가 벽돌을 쌓았고 누군가 청소했고 누군가 새벽마다 문을 열었고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누군가는 판주하고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쌓여서 이 청사 신앙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만 합니까? 불평해버리면 안 돼. 내가 심는 나무 한 그루가 언젠가 내 자녀에게 그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한 번이 어느 날 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운 이 한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시켰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켰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때 그들은 치유의 숲으로 가야 돼요. 치유의 숲으로.
우리는 병원만 생각하는데 병원이 치료할 때 병원이고 이제는 퇴원하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요양병원입니까? 또 암센터입니까? 나는 그런 치료가 요양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요양만으로 못 살립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건 신앙 생태계 안에서만. 잔학교나 불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싸움 한 번으로 다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40년 넘어가는 역사가 제가 와서 17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특송했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10시까지는 조용하다가 10시 한 15분쯤 되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끝낸 이들이 오르르 몰려오더라고요. 다 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특송 연습하려고 와가지고 왕왕왕 막 두둥두둥두둥 탕탕탕탕 탕탕탕탕 치는데 오늘 아침에 절대 그 소리가 제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우리 귀에 없다면 아침 분위기가 이러했겠구나. 정막강산 조용하게 있다가 제가 올라와가 더더 늙어가지고 목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늙어가지고 통성 기도를 못하니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게 많아. 또 찬양대가 노래 부르니 우리는 가만 아버지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셨구나.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아침에 쫙쫙쫙 들어오는데 내가 아침에 그래서 야 집사님 내가 너희를 집사라고 부르고 싶다. 진짜 이 자세와 틀이 딱 목사님 사랑합니다. 차는 오자마자 이번 주에는 도착하겠지요 딱 이러는 거예요. 헌금까지 했는데 꼭 필요합니다. 와 때 겁나 죽겠네 아주. 딱 들어오는데 우리 현준이도 아침에 대표기도 어제 볼 때마다 현준이가 얼마나 현준이가 너무 조그만 우리 유아스쿨 다닐 때 왔단 말이야. 쓰레기를 막자, 병충해를 막자. 이 교회 하나 잘 지키면 이곳에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 여러분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를 교회에다 안 버리셨어요. 잔학교나 불조심해서 우리 성질이 다 더러우신데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참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불로 태워지지 않았어요. 신앙 생태계 전체가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잘못 온 것이 아닌가. 너무 이 교회는 나를 일을 많이 시키네. 아니 진짜로 막 아침부터 막 기도하라 그러고 뭘 막 주방에 일 시키고 아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아주 너무너무 나를 부려먹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나무 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주를 살리는 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나무가 심겨진 산은 그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무를 갖다가 급하게 조경 그 우리가 그냥 그 건축 검사 받으려고 나무를 갖다가 그냥 꼬박 겉으로 보면 숲인 줄 알았는데 홍수가 내리니까 싹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겁니다. 어디서 빌려오듯이 우리에게 옮겨 심어놓은 직분자는 홍수가 내리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떨어져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역자, 우리 교회에서 키운 인물들은 뿌리 내림이 실해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겉보기에는 아주 고생 없이 산 것 같지만은 목회라는 건 평범하게 그냥 되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냥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였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생태계가 때로는 주일학생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장로님 부인이 때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한마디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힘을 얻는 거야. 우리 주일학생들을 노래가락에 힘을 얻는 거야.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하기 싫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애들의 노래소리 가운데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17년 동안 죽지 않고 쓰러지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의 신앙 생태계를 함께 가꿉시다. 함께 지킵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숲을 만들지만 숲이 만들어지고 나면 숲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신앙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내가 헌신하는, 내가 세운 이 숲을

0: 멋지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해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누구나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레 변화를 겪는데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몸의 변화를 실감하기에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부지런히 건강을 돌봅니다. 사회적인 나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나이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내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몸은 어른이 되고 세월은 흘렀는데 정작 생각하고 감정을 다루고 또 이웃과 관계를 맺는 내 영적인 모습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더해지지만요. 영적인 나이와 성숙은 세월이 흐른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품도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TR 워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들으면서 출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을 또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영혼의 성숙도를 점검해보는 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연수는 늘어가고 직분도 더해졌지만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갈등 앞에서 여전히 서운함을 참지 못하거나 또 내 고집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겉모습은 어엿한 어른인데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나.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거나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감정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넉넉하게 품어줄 줄 아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우리의 성숙도는 자라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피로가 쌓여가는 수요일 저녁, 아마 퇴근길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니면 예배드리러 수요예배 가시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행저질라와 함께 하시며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하루, 또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출석체크, 신청찬양 모두 다 좋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주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다영의 그런 사랑, 또 박성은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조급함과 불평은 서서히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때를 쓰기보단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시선을 배우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외적인 나이만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에 담긴 영적 깊이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덧입을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과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스스로의 연약함에 머물러 자책하기보다는요, 나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진짜 어른의 믿음으로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컨템포 디보의 You Raise Me Up 어노인팅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 나의 영혼은 쉽게 요동치고 상처받지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 때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되찾습니다. 멈추어 서 있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일상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만 나를 맡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키가 한 뼘 더 자라나는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쳤던 하루의 끝자락,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은혜 많이 누리셨을까요?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북풍과 태양은 누가 더 강한지 내기를 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내기를 하였습니다. 북풍은 세찬 바람을 불어댔지만 나그네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비추었고 시간이 지나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하지 못한 일을 따뜻한 햇볕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강요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원망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발견하자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목자에게 그 한 마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리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헬라어 기본형은 아폴리미입니다. 의미는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멸망하다라는 이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저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교회에서 멀어진 친구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본문에서 찾는다 이 말은요, 찾거나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장 8절,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장면은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는 양을 발견한 뒤 알아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있을지도 모르는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말로만 걱정하기보다는 따뜻함으로 그리고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이 사랑

0: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뒤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즐기자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뜻이죠. 목자의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 이 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았던 성도가 돌아오면 왜 이제야 왔느냐고 우리가 묻기보다는 반갑게 맞아주며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와 복음적 통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이 땅의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목회자 성장반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배우고 순종하는 겸손을 더하시며 끝까지 기쁨으로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력과 영력과 체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 훈련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위해 귀하게

0: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와 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1: 아멘.
0: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더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또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님이 감동 주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또 성령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제 많은 목장이 이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해요. 금요일 저녁에도 또 토요일에도 많은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어제 목장 모임을 마치고 한 목자가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분들 만나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어느 집사님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 부부도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건 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140여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흥의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족적으로는 깊은 절망과 불안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전쟁들이 우리 한반도 땅에서 계속 되어졌고요. 또 일제 침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원산 지역에서 사역하던 하디 선교사라고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의료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결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 사역의 실패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백인 우월주의. 이 교만과 백인 우월주의가 자기 사역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엘리트 의사였고 또 캐나다에서 왔는데 문명

조선국에서 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 무시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 미신을 믿고 가난하고 정말 뭐 아주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선교사가 이 깨닫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믿음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는 조선인들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경멸했습니다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도들 역시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자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막 계속 그 은혜들이 주변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1907년도 1월 2일부터 평양의 장대원교회에서 2주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뭐 시간이 흘러갔지만 뭔가 답답함이 계속된 거예요. 집회를 하면 넘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부흥회가 끝날 즈음 1월 14일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는 집회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한 500명, 600명 정도는 남아있었습니다. 이 500, 600명 정도는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가 울면서 통회했습니다. 어떤 아간 같은 죄라고 했는데요. 어떤 죄인가 하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유산을 맡겨놨어요. 그걸 전해주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100원을 자기가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원은 엄청 큰 돈이죠. 100원을 횡령했다고 이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한 이후에 또 다른 교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온 회중도 같이 흐느끼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 또 그 또 다른 교인들의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집회를 저녁에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했어요.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이튿날 새벽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함께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장대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순서를 기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전 교인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고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인들이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에게 속여 팔던 상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가게 문에 써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속여서 팔았습니다, 부정직하게 상거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붙이면서 이제 손님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남의 돈을 고의로 떼먹은 사람들은 찾아가서 갚기도 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합니다. 어제 주인이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술집 앞에다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평양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방은덕이라는 순포가 있었습니다. 경찰인데
방은

성폭력이라는 순포가 근데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대현 교회에서 막 다들 자기의 죄를 막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면은 범인들 많이 잡을 수 있겠다 해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집회에서 찾아서 이제 찾아가서 막 살펴보는 거죠. 누가 죄를 자백하는데 이제는 잡아갈 죄인이 누구인가.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방순포, 방은덕 순포가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새벽기도회는요, 전 세계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100만 정도의 성도가요, 200만 정도의 성도로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급격하게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육, 계몽, 민족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9년도에 3.1절 운동 때 절반의 인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3.1절 33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 민족적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잊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1997년도 80여 명의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충청북도의 충주의 그 면 지역에 가서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제가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계속 독감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그냥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도 뭐 제대로 집회를 인도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아내가 제 병수발 들면서 제가 약을 먹고 저녁 집회하고 약을 먹고 저녁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3박 4일 하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근데 첫째 날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회를 바로 인도하는데요. 와, 기도회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요,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데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도 제목을 많이 준비해서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더니 몇 시간 기도하더니 이젠 그땐 서로 찾아가기 시작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들을 보는데요. 12시가 넘고 막 12시 반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도 또다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계속 울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3박 4일이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청년들에게 콜링을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만 제가 다 중단시켜야 될 정도였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청년들 가운데 학생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들, 선교하는 삶을 살 사람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18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어요.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제가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예배, 청년 예배만 겨우 나왔던 아이들이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안에도 엄청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뭔가를 이제 집에서 잔뜩 가져와서 교회마다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음란 비디오

또 잡지, 게임 CD, 뭐 대중가요 테이프 CD 등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요. 집에 맨날 그냥 집에 게임 CD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상담한 부모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 청년들 다 가져와서 그냥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걸 불질러 버렸어요, 다.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제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마디도 한 적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이전에 우상같이 섬겼던 것들을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참된 영적 부흥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원산 부흥운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했잖아요. 또 지금 제가 경험한 우리 학생 청년들의 부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통해 자복이 있었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다시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 능력은 없고 교인들은 많은 것 같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는 듯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셨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2절 앞에 살펴보면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하기만 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 말라비틀어지고 황무한 땅에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황무한 땅에 다시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나라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 열매 맺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이 성령 임하는 것이요. 오늘 보면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곧 선지자, 제사장, 나시린,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진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시적인 능력 행함과 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특정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을 일꾼으로 쓰셨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요엘서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도 또 저주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대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벌벌 떨던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또 붙잡힐까 봐 숨어서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막 벌벌 떨고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여종 앞에서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별로 지금 시간도 별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숨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거기에 온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다 달랐거든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그래도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설교를 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거기서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수가 3천 명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기득권자들 누굽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종교 기득권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흥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뭐 역사하니까 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내어쫓겨납니다. 마을과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에서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는데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요에서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풍성한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청년들 가운데서 부흥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요, 그 부흥을 경험하고요, 마지막 날그 18명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거기에서 많은 목사, 사모, 선교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돌아왔을 때요. 그때 일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돌아왔을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면요,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혼자 앉아있지? 혼자 앉아있으면 쉬는 시간에 옆에 찾아가서요. 바로 앉아서 사형리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 읽어주면서. 제가 그때 학생들에게도 막 사형리 복음 전도하는 걸 계속 훈련시켰거든요. 사형리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복음 전도 많이 하잖아요. 다리 예화 훈련 받은 분들 많죠.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만 예수님 만나면 안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리 예화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 받은 분들,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막 다른 교회도 흘러가요. 우리 장로님을 지금 초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어제도 갔다 오셔서 어제도 2시간 동안 다른 교회 가서 훈련하고요. 오늘 오후에도 또 다른 교회 가요. 오늘 오후에도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하세요. 아니 다음 주 주일에도 또 저에게 또 어떤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영훈 장로님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오후에도 또 가요. 전도 간증하러. 왜 내가 자꾸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성령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공동체는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아프면은, 이리 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냥 기도합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환자가 그 믿음 갖고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품도 달라집니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야,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과거에는 얼굴이 이런 표정이었는데, 야, 지금 이런 표정으로 바뀌어졌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바뀐 분도 있어요. 대부분 보고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더라고요. 본인 마음 열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 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복음 앞에 서면 다 바뀌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 있게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신 분들요, 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요, 잠을 좀덜 잤기 때문에 비몽사몽 할수 있어요. 근데 비몽사몽으로 살아도요, 잘 살아요. 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요, 여러분들 가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아, 제가 목회자 성장만 하잖아요. 벌써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벌써 지난주에 목사님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힘들게 하는 성도님을 보면은 늘 그냥 불편하고 또 피해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어요. 매일같이 예습하고
또 복음을 고백하고 야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이런 감격이 있고 그냥 주일날

주일날 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을 찾아가고 손을 한번 꽉 잡아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하면서 그분이 많이 난처하고 어색해하는데 꽉 잡아요. 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난 목요일에 와서 그걸 고백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제는 그의 삶까지도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요, 자녀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요, 공동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요엘의 축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아, 우리는 환경만 달라지면 너무 좋겠다. 또, 아, 좀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거다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회복,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철저한 엎드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엎드림. 회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길선 주장님이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회개했고, 그때 계속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어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무서운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 모두에게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였지만 늘 성령님 무시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를 따라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반대로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히려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살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또 다른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대의 삶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1: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그것을 불안하게 하고 죄가 그것을 흔들지라도 사랑하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밤에 깨어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하인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미리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바로 최후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이 시간에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지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 있으시면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거룩 거룩 거룩 강신의의 찬송 들으셨고요.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믿음으로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지난 밤 내 꿈에 김현진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72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느니라. 잠언의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가까이 있는 전도하기 쉬운 우리의 사람들을 잘 전도해야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듣다가 천국의 기쁨 회복되신 줄 믿고요. 또 주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 하다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후임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첫 승리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약속된 땅 가나안의 더 안쪽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여호수아의 서두르는 모습이 불안한데요.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은과 동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절대 개인이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불태우도록 하라. 이제 여리고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가나안 동쪽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장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찰을 좀 해주시오.
1: 예,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0: 그렇소. 어떤 성읍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이제 어느 곳을 공격하면 좋을지 찾아보시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1: 여기 성 전체를 다 태우려면 어서 서둘러야 돼. 일단 몇 집 들어가서 불을 붙여야겠다. 너희들은 저쪽 거리를 맞도록 해. 큰 도로 쪽은 내가 맡겠다.
2: 와, 여기가 신전인가 보군.
3: 어? 아니, 이 보물들 좀 봐. 이야, 이건 은화잖아. 금괴도 있네. 이건 또 뭐야? 금으로 된 신상이잖아. 거참 추하게도 생겼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나한테 뺏기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지. 이건 또 뭐지? 오호, 제사장 복이로구나. 세상에. 이야, 한번 입어볼까? 어쩜 이렇게도 옷이 딱 맞나 그래? 이건 영락 없이 나한테 딱 맞춘 옷 같은데? 이야, 이 천 부드러운 것 좀 봐. 색깔도 너무 고급스러워. 근데 왜 이걸 다 태우라는 거야?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는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이 제사장복만 해도 그래. 꼭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두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이건 내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도 아까워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여호수아는 알턱이 없지. 그래, 이 제사장복하고 은화 조금하고 금괴 하나 정도면 뭐

0: 어서 오십시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 정찰은 어땠습니까?
1: 여기서 하루 좀 떨어진 곳에 아이, 베델, 기부와 기부원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여리고처럼 크지도 않고 경계도 느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여리고 성을 도느라 하루 정도 행군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전략을 좀 세워봅시다.
1: 물론 하나님 뜻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이를 먼저 정복한 다음 베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도시가 가까이 있어 동선도 유리하고요.
0: 도시 크기는 어떤가요? 우리 군 전체가 투입돼야 하겠습니까?
1: 제 생각엔 2, 3천 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주 좋네요. 자, 그럼 가서 군사들을 준비시키세요. 아, 이번엔 갈렙이 직접 지휘를 맡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우선 군사들 하루 쉬게 하고 바로 출전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1: 저 산에서 해가 뜨자마자 공격을 시작한다. 이 도시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도시다. 성벽도 없고 경비병도 없다. 우리가 오는 것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승리할 것이다. 자,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내 명령을 기다리라.
2: 나팔! 안 돼!
3: 갈렙 장군님! 도와주십시오!
2: 밀려!
3: 장군님!

0: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퇴각하라! 퇴각하라!
2: 퇴각하라!
3: 여호수아, 칼렙과 군사들이 돌아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4: 아니, 칼렙,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왜 이렇게 피범벅이 돼 있습니까? 쉽게 승리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5: 상황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4: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패배라도 했단 말입니까?
5: 죄송합니다. 전투에서 지고 군사 36명이 전사했습니다.
4: 아니, 정찰할 때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습이라도 당했단 말이오? 아니, 그것도 아니면 동맹군이라도 있었소?
5: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칠 수 없는 전투였는데 규모도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고 무기도 우리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 군사들도 잘 싸웠는데 36명이나 전사를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대체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36명이 36대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막으로 가야겠소. 엘르아살, 성막으로 장로들을 불러주시오.
5: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에게 패배를 주십니까?
4: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게 다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저희에게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6: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4: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6: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4: 예, 주님, 바로 행하겠습니다.
7: 아니, 전투에서 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8: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9: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라며.
8: 지금쯤이면 들어서 다들 알겠지만.

0: 우리 나이성 전투에서 패했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훌륭했고 우리의 전략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어겼어. 바로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자, 죄를 범한 자는 지금 바로 자백하시오.
1: 아니, 훔치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어? 난 절대로 아니야. 혹시 자네 아니야.
0: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시 찾아 말씀하신 대로 다 태워야 합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들 각 지파별로 모이시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지파는 다시 가족별로, 그리고 가족에서 한 개인이 지목될 것이오. 결국 범인으로 드러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그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요. 먼저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의 장로는 앞으로 나오시오.
2: 르우벤 지파는 아닙니다.
0: 다음은 시므온 지파.
2: 시므온 지파도 아닙니다.
0: 다음은 레위 지파.
2: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0: 다음은 유다 지파.
2: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3: 유다 지파. 그러니까 글쎄.
0: 그럼 이제 각 문중의 대표를 부르겠다. 셀라.
2: 셀라는 아닙니다.
0: 페레즈.
2: 페레즈도 아닙니다.
0: 세라.
2: 세라 문중에 있습니다.
4: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0: 자, 이제 가족 대표들은 앞으로 나오라.
2: 시므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0: 시므리 일가는 앞으로 나오라.
2: 죄를 범한 자는 카르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0: 아간,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3: 아무짓도.
0: 아간, 진실을 말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보거라, 아간.
3: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값진 제사장복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를 보고 그만 제가 그걸 가져다 제 장막안에 숨겼습니다.
0: 아간의 숙소로 가서 훔친 물건들을 찾아오라.
5: 예.
0: 아간, 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모든 걸 다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3: 저는 그렇게 적은 것이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분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전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안의 것들을 태우러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것들이 다 제 앞에 놓여있는 것 보고 그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조금 챙겼을 뿐입니다.
0: 그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넌 얼마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36명의 우리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편을, 아들을, 또 아버지를 잃고 밤낮으로 슬피 울고 있는 남은 가족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의 욕심을 부렸던 너의 그 탐욕 때문에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2: 여호수아, 경비병들이 돌아왔습니다.

0: 펼쳐보거라. 네가 말한 대로구나. 다른 가족들도 알고 있었느냐? 장막 아래에 묻었다면 구조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게 제 아들들하고 며느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1: 예, 자식들은 저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0: 그 말은 자식들도 너의 불순종에 동참했다라는 의미구나.
1: 그게...
0: 자, 너와 네 자녀들, 그리고 은과 제사장복과 금덩이, 또 소나 나귀나 양, 그리고 너의 장막과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아골 골짜기에 던져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통을 가져온 너의 죄로 인하여 넌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0: 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군대를 매복시키라.
1: 갈렙, 최정의 군사들을 선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아이성 뒤쪽으로 보내 매복하고 있게 하세요. 매복 위치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경계를 잘 하면서 내 신호를 기다리라 하십시오. 내일 아침 우리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진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고 빠질 테니 그 때를 노려 성 안을 공격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 안을 정복하고 나면 불을 지르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니 반드시 따라야 하오.
2: 예, 알겠습니다.
1: 아, 미가, 예. 작은 임무를 하나 맡길까 하는데 몸은 다 회복됐는가?
3: 네, 어떤 임무라도 받들겠습니다.
1: 한 부대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서 대기하고 있게. 혹시나 베델에서 지원군이 오면 막아야 한다. 알겠는가?
3: 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1: 좋아, 그럼 어서 가서 준비하게.
3: 예, 알겠습니다.
1: 해가 뜨자마자 아이성으로 진군한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나오면 우린 곧바로 후퇴한다. 그러면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자, 그럼 전군 진격하라!

자, 다들 준비하라. 이제 공격이 시작됐으니 우리 군대가 후퇴할 것이다. 자, 다들 신호를 기다리자. 야지, 기다려. 자, 지금이다. 나를 따라. 이번에는 각자 전리품과 가축들을 챙겨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0: 뭐 연기다. 칼렙이 성을 장악했어. 자, 이제 공격하라! 아이 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것이다.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내가 율법서를 읽어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참으로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매일 걷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보통 그렇게 손쉽게만 흘러가지 않죠. 우리는 종종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길을 택하거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간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됐는지 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값진 보물들을 보고 마음에 큰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또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아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간이 범죄함으로 36명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로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결코 가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를 지시고 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 출연 설영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의 원금보.

0: 이거를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백 박사는 품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품위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품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품위란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품위를 갖고 계신 분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도 않으셨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품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품위를 지켜나가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시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그 위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전해드렸습니다. 위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반면 같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이 건넨 짧은 한마디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든 일이 언젠가 같은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결국엔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위로는 예수, 김도연의 돌베개,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키 요해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라드의 Center of My Joy, 그리고 스모키 노르풀의 Dea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098번 쓰시는 분께서 제주 서귀포 신평리 마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0778번님께서 병원에서 실습하는데 자꾸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해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를 다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셨던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병원에서의 생활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509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님의 숲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아끼는 후배와 함께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그동 방송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 그리고 특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었는데요. 누군가 함께했던 순간들의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부여한다. 생각해보면요, 추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추억과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예배의 시간들,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별들로 반짝반짝 비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예수를 따르는 길 이관욱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한 후배와 오래간만에 차 한 잔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행복이, 그 추억의 향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겠죠.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69 우물정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물론 새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한번 보내주세요. 추억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만두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먹으면서도 추억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네요. 만두에 대한 추억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추억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든 사물이든 또 사람이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추억은 인간의 영혼의 삶에 향기를 부여한다. 아, 여러분의 추억의 향기가 궁금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 히즈윌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몇 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추억에 대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한반도 선물 세트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참 추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어딘가서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거의 찍기 때문에 사진을 핸드폰으로 주로 보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책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었던 이렇게 사진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정말 이럴 때가 있었지 우리 애가 아우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추억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시절로 마치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 아 제가 중학생 때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마치도 중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 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추억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사촌, 또 교회의 식구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사귐이 있고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한만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으시는 분은 링크를 따로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씩 승용차보다 일부러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들으면서 창밖을 보며 휴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가끔씩은 마치 버스를 탄 것처럼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려 보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휴식의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너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로드 싱글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예수 닮기 원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쉐릴 브레즈웰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이엘의 양의 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스 와이넌스의 셰퍼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능력,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함이 참 많은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주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 말이지요. 막막한 길에서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돕겠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그 약속을 찬양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찬송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듣고 계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들은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입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어제 1550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찬양이 한때 참 많이 불렸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지금 2시 21분 2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전해드릴 텐데요. 원주에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3881 성도님이 신청해 주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대구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500 성도님의 김도연 씨의 음성으로 찬양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안양에 사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103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 곡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쭉 전해드리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러빔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나무엘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4600 성도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깼는데 언젠가 북한에서는 일부러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잔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렇게 북녘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고 자고 또 화장실을 가면서 깨면 그때부터 집중해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소리에 큰 감동이 됐었는데 저도 오늘 깬 김에 앉아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하시면서 찬양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북녘회 성도님들은 이 새벽 시간에 저희 방송을 잘 들이다 보니까 특히 AM 방송을 자주 또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FM 방송 깨끗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서 저희 이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도 북한의 강원도 한 금강산 정도까지만, 그리고 서울 극동 방송은 이 개성이나 해주 이런 휴

휴전선 일대 가까운 지역까지는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극동 방송을 통해서도 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방송을 저 북녘당에서도 누군가 듣고,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해드리면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내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해 나비오십의 음성으로 찬양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죠. 특히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사랑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최근에 북한이 고향인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엄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죠.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라는 이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에서 온 한 자매의 증언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북한에 남겨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손주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순간들, 분단은 평범한 행복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녘 땅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또 남쪽에 있는 자녀와 부모를 기다리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디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7편 3절의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마음을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모든 눈물을, 그 모든 신음소리를, 그 모든 한숨을,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그 터전 가운데 역사되길, 복음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소진영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피아니스트 이일호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한 번 더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의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이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0: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원 무궁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남과 북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길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10월 15일 목요일에 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진실함이 입증되니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는 나를 힘으로 띠띠워주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저자는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방패처럼 자신을 지켜주시고 단단한 바위처럼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다시금 일어서 걸어갈 힘을 주셨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피할 길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7절, 38절을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때에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백향목 궁과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화려하고 안락한 궁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 자신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또 수많은 전쟁 등을 통하여서 원수들과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마치게 하시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칠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인데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라고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출애굽 이래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십을 짓지 않느냐고 다그치시거나 이제는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던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자기는 편안한데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이고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의 언약으로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견고하고 높이 쌓아 올린 요새와 같은 그런 웅장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한 왕조,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해 두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건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7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뒤 상황이 맞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면서도 자기 백성과 충분히 동행하셨는데 또 이를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도 하고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머물 때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편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가

가운데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 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편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에 왕의 장막은 모든 군사의 한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함으로 인하여서 적들로부터 우리의 왕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의 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진편성입니다. 성막을 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중간에 거쳐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불러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호기심 때문에 산에 올라오거나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엄중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강림하시는 거죠. 왜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삼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막은 광야에 쳐두었던 천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 백성 한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다운 길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를 옮긴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의 솔로몬은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면서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같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패배하거나 가뭄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등 국가와 백성들에게 큰 위기와 위협이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에 따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에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히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이 성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와 나의 관계가 깨어버리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느끼고 믿고 있는데 함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서로 간극이 있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비난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나뉘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는 그저 단순한 어떤 모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야 하는 것은 예수와 묶여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그것이 용납되든지 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임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져 가니까 너희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주 길고 긴 과정과 노력과 시간과 땀과 피를 흘려서 만들어가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 바울이 한 문장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로 묶여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까지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 스스로 내가 우월하다, 지혜롭다, 유능하다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고 그리고 크게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수 없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 교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다른 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까지 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해라가 아니라 분별이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인 것처럼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인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말,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삼고 가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데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임을 바울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데 얼마만큼 애써야 하는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처절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 다 끌어대서 권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양이나 소를 구별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불 가운데 태워 하나님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토록 하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구약의 제사를 차용해 와서 쓴 말이 뭔가 하면 산재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물은 살아있는데 불로 태워지는 재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불태워져 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만 태우는 그런 헛된

0: 제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듯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불태워지듯이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암송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단조롭고 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단조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들을 내 목숨을 걸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편에서의 어떤 뜻이 있을 때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이웃이 나와 같이 가지 않을 때에도, 이 이웃이 나를 못 살게 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담아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묶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흔적과 향기를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 일상이 예배입니다. 내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현실이, 내 현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제사를 우리가 불에 타듯이 살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서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6장 1절, 37절과 38절을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있고요. 함경북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함경남도에서 3에서 8c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1에서 5cm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3도, 부산과 평양이 12도, 강릉이 11도, 서울과 목포, 신의주가 10도로 보이고요. 광주와 여수가 9도, 포항과 대전, 개성이 8도, 대구와 청진이 7도, 춘천과 함흥이 6도, 강계가 4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24도, 강릉과 광주, 대구, 부산이 23도, 대전과 제주가 22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목포, 여수, 신의주가 21도, 개성이 20도, 춘천과 평양이 19도, 강계가 17도, 함흥이 16도, 청진이 13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1에서 2m, 서해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분별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10월 15일 목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송신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

원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98장, 새 찬송가 225장, 실로암 샘물가의 핀, 통합 찬송가 298장, 새 찬송가 225장, 실로암 샘물가의 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소망의 하나님,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새벽 라디오를 듣는 극동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운전대를 잡은 분들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많은 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속삭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 한반도의 평화가 꽃피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오기에 오늘도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긴 말씀이어서요.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몇 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9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실패했을 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 뒤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이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것은 다시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또 왜 이랬을까? 이제 와서 무엇을 다시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아픔도 있는데 그물까지 비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그 새벽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는 내가 나를 포기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빈 배가 있었죠. 빈 그물이 있었죠. 지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는 얘기죠.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닙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가장 초라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지요. 평생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으로는 그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같았죠. 배도 같았고요. 그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빈 그물의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끝이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그물이 비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식탁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손이 비었다고 하나님의 손까지 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님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까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주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빈 그물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추궁하기보다는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이죠. 자, 아침 식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마주 앉게 되었죠. 근데 그 앞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요, 그냥 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밤에도 숯불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마 그 불을 바라보는 순간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겠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신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왜 도망가느냐라고 몰아세우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기억이 사라져야 회복이라고 생각하죠. 상처가 없어져야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회복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회복은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자리를 덮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제자도의 출발은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먼저 나서기도 했고요. 심지어 칼까지 뽑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기 확신으로 시작한 열심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면서 그의 능력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0: 뭘 확인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먼저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죠.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없이 봉사하면 지치고 맙니다. 사랑 없이 책임만 감당하면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 없이 충성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었다면 일을 더 많이 하기 전에 사랑부터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마음을 원하시죠.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베드로 때문 이렇게 말했을 수도 모르죠.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통과한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쳤던 사람이죠. 자신 있게 장담했다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모세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인생의 마지막 문장으로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은혜 안에서 사용하여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은혜를 만나면 달라지죠.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죠. 넘어져 본 경험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부르심은 같지만 베드로는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은혜로 따라가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 여러분, 혹시 지나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틀렸어. 이제 너무 늦었어.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시고요.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와 사명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서셨으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미래를 열어주시죠. 그러므로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1번, 서울 전화 02-2292-8115번 성민 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62장, 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합 찬송가 362장, 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모략이 없는 민족, 즉 분별력을 잃은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이 참 뼈아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고하지요. 이들은 자기의 종말을 헤아릴 지혜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지혜 중에 지혜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도망하게 했겠느냐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혈기부터 내니 연약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아빠 엄마는 변하지 않느냐며 수치를 줍니다. 회개 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송이는 쓰고 그 포도주는 독사의 맹독과 같다고 해요. 주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과 풍요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오늘의 형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형통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면서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둘째, 심판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35절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6절에서 반전의 은혜가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무력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해요. 자기 죄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 자녀를 벌하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부모처럼 말이지요. 우리 또한 죄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가 이 세상 것을 좇아 살면서 집안이 무너져갈 때 남편과 자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기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자기 죄를 보셨어요.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판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37절과 38절에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내가 헌신과 정성을 쏟은 그 대상
상황이 정작 위기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섬겨온 것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0: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어떤 우상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하는 반석은 어디인가요? 세무조사와 구조조정, 사춘기 딸의 수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심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보증 사건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5남매 중 막내라는 특권으로 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한 뒤에는 물질 욕심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빚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거룩보다 내 유익을 좇아 살았지요. 이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회사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시게 투자했는데 하루 등락폭이 억 단위가 되기도 했어요. 분별력이 없던 저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유흥업소에 가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영업도 하고 술 대신 골프와 선상낚시 접대가 더 건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29절 말씀처럼 악행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퇴직금을 은행 대출비를 갚는 데 썼습니다.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기에 물질 욕심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큰딸의 심한 사춘기로 고난을 겪던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인을 통해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이후 말씀을 들으며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나의 피할 반석으로 여긴 죄를 깨닫고 돌이켰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저의 간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주식 투자와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두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해요. 우리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전사처럼 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 실족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열매를 따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독을 삼키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오직 주님의 손에 저희의 생사와 복을 맡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응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기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지요. 신앙의 깊이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음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열심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에서 나온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관리한 시간을 TV 보기, 낮잠 자기, 간식 먹기와 같이 사소한 일에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친링추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관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친링추가 말한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다섯 가지 팁입니다. 첫째, 자기 능력을 알아라.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둘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라. 3시간 걸리는 일을 2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셋째,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라. 집중이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됐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넷째,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다면 빠르게 취소하고 다시 잡아라. 다섯째, 일에 집중하되 시간에 집중하지 말라. 시간 관리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라.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바쁜 일상 가운데 꾸준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짬을 내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월을 아끼기 위해 올바르게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이도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민수기 5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허들 뛰어넘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고백하면서 내던진 그 아들의 포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말 주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어찌 될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출애굽이 시작되는 크기까지 온 겁니다. 마침내 출발의 총성이 울리자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혹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 가게 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마침내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했다면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은 모세의 강력한 선포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바로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줘 라고 말했는데 그냥 쉽게 그럼 가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난 보낼 수 없어.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허들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 준비됐다면 그냥 보내줬으면 끝일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의 강력한 저항과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강력한 유혹과 강력한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길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경주는 허들을 하나 둘씩 뛰어넘는 허들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허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여자는 단거리 100m입니다. 남자는 허들 경기 길이가 110m입니다. 아마도 보폭이 조금 넓어 110m로 늘여놓은 것 같습니다. 물어볼까요? 여자 100m나 남자 110m 허들에 허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허들은요, 그 100m에 10개나 있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짧은 100m에 넘어서야 할 허들이 10개가 있습니다. 두세 발걸음만 뛰면 다시 한 허들을 만납니다. 또다시 두세 발걸음만 내디디면 또다시 허들을 만납니다. 또다시 허들 허들 넘어서서 마침내 결승선에 이릅니다. 이해되십니까? 허들 경기는 한두 개의 허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10개의 허들을 지나야 테이프를 끊습니다.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겨우 건너고 나면 또 다른 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혹거리가 많거든요.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이 삶은, 이 땅의 삶은 그리 평탄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주변에 가득하거든요. 회식 빠지면 당신 진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는, 크기를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달려갈 때마다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는 허들 레이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거 여러분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바로의 강력한 저항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세의 답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됩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갈 수 없어, 못 가, 내가 당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내가 당신을 보내, 그 말을 듣겠어? 라고 말하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로 가 제사 드릴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이 뭐냐면, 이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나를 섬길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허들 경주에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 때 주신 명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는 거다 그럽니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실 때 들려주셨던 그것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주셨던 그 목표, 너 예배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여러분을 중독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는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벗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요게 목표입니다. 요게 목표입니다. 다른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방해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허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업의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목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허들 경기 얘기했으니까 한번 계속해 보죠. 허들 경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야 허들 경기를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폭, 이 보폭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야 된다. 보폭을 영어로 뭐냐면 스트라이드라 그럽니다. 스트라이드가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겁니다. 스트라이드 리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00m는 언제나 하나, 둘, 셋 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넘고, 하나, 둘, 셋 넘고, 하나, 둘, 셋 넘고. 그래서 언제나 three step에서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뛰어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엉기면 거의 다 이 장애물 허들을 걸려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시간이 늘어나 기록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폭을 잘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한답니다. 뛰기 시작해서 첫 번째 허들에서 하나, 둘, 셋 뛰어넘고, 뛰어넘자마자 또다시 하나, 둘, 셋 뛰어넘습니다. 그게 중요한 훈련 원칙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보폭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달리는 선수가 절대로 허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들을 보지 않고 허들 넘어서 착지하게 될 착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허들을 보면 100% 허들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허들을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안 됩니다, 아니 안 돼, 못 가, 보낼 수 없어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로가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허들을 주목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주변에 많이 드립니다.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옽아매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뭐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영어로는 fix하는 겁니다. Fix your eyes. 당신의 눈을 fix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출애굽의 역사로 연결시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하여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운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가 더 두렵습니다. 바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에게 지금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두려워할 자는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 하나님이 알기나 하셔? 바로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사람보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건축이 쉬웠나요? 아니요,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며 비난하며 위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야,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극히 크신, 진짜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 신앙의 삶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길 못 걷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두렵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는 감히 바로 앞에서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하죠?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요, 히브리 산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아들은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허들 경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요, 그것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른 것

0: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마지막 허들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허들 경기를 하면 실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육상할 때 출발을 뭐하면? 부정 출발을 하면, 다시 말하면 총성이 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게 부정 출발로 인한 실격, 실격의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격 중에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레인을 가게 될 때입니다. 허들 경기는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레인이 있습니다. 이 레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레인에 접어들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뭐 똑바로 달려가는데 뭘 남의 걸 가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요. 400m 허들은요, 곡선 구간을 돕니다. 그렇겠죠? 100m는 직선이지만 400m는 곡선을 돕니다. 곡선을 돌 때 이렇게 돌면 왼쪽으로 남의 레인을 침범하면 0.1초라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의 레인을 선이라도 밟으면 실격입니다. 제가 왜 또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걸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레인이 있다고요. 우리가 비록 천천히 갈 수는 있어도, 남들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리고요, 허들 경기에는 허들을 넘어뜨린다고 실격되지 않습니다. 허들을 넘어뜨려 내가 발걸음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남의 레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도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고난이 점점 더 깊어져도요. 바로가 그러거든요. 이 얘기 다음에, 야, 얘들이 정신 나갔어. 아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가 봐. 게을러졌어. 더 많은 일을 시켜. 집도 주지 마. 지네들이 구하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숫자는 절대로 줄이면 안 돼. 더 강력하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못 걸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잘 걸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 그 길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벗겨주실 여러 고난에서 벗겨주셔서 우리로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딴 길 걷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우리들 교회 손윤상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이 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좀 썰렁한 아침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침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에 집중했다고 해요.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오해하고 믿음 생활을 오해해서 침울하고 경직된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적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겨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유쾌함. 거기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은 결코 칙칙하거나 지루한 고행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쾌하고 찬란하며 깊은 기쁨이 샘솟는 길이다.

갈증을 부른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즐거움은 샘솟는 생명수와 같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신비로운 기쁨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그토록 유쾌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차려놓으신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에도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쁨? 오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한 뒤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 찬송 메들리로 같이 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께로 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나게 만드는 이 기쁨, 도대체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직한 양심이 주는 절대 평안이 있다. 남을 속이거나 모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곧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 늘 맑은 기쁨이 흐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는 보람의 기쁨이 있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금세 허무해질 텐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차오르는 그 기쁨은 어느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최고의 능력자와 친밀한 소통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오늘 그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의 그 자녀, 정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 기쁨은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주는 굳건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찌푸린 얼굴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쁨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 그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사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오늘 복된 좋은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들 전해지면 좋겠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쁨의 비결,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찬양 후에 만나볼 텐데 너무나 은혜로운 칼럼입니다. 아, 오늘 주제가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인데요.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또 찬양 후에 함께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여질 것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쁨의 간증이 되겠죠.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패스미낫 영어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0: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은혜로운 찬송으로, 영어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에게 한지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혹시나 이 아침에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 링크 저희가 공유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단톡방 이렇게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할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동창 단톡방에 누군가의 승진 소식이 올라옵니다. 축하 이모티콘을 하나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찌개 맛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은 한 시간 전과 똑같은데 내 처지가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그 뿌리를 지위에서 찾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지위 불안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보통이 말하는 지위란 좁게는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직업적 법적 위치입니다. 넓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위에는 절대적인 눈금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는 남과 견주어 볼 때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위는 본래 비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위 불안은 곧 비교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덜 가진 것 같아서입니다. 한 시간 전과 형편은 똑같은데 찌개 맛이 사라진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하고나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곧 중거 집단과 비교합니다. 옛날 농부는 임금과 자신을 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근대의 약속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비교의 상대도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 됩니다. 드 보통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난이 무능의 표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위를 잃은

0: 것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값까지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높은 지위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위가 떨어져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곧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안의 진짜 얼굴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준결승전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는 경기 도중 햄스트링이 끊어졌습니다. 혼자 트랙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경비원들을 뚫고 트랙으로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메달을 딸 아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쓰러진 아들에게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며 결승선을 향해 같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지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늘 불안이 넘치지만 매달 없는 자녀를 향해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1: 주님이 뛰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분명히 넘칠 수 있고 그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을 때 뛰어 내려오시는,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할게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이 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영상까지 보시면 참 좋고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십시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는 10분을 추첨을 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이 문항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은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501님 인문학 이렇게 함께 짧은 문자를 주셨는데 추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9274님 피디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저의 인생

예, 그 막다른 골목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버티고 나아가는 현실을 걷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답이 저의 마음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출근길 운전 중 딱 한 시간만 허락된 저에게 있는 이 방송 시간, 운전 중이라 문자를 보낼 수 없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9274님께 힘내시라고 신앙서적 잘 보내드립니다. 우리 8982님, 피디님 저는 전주인데요. 은혜 받습니다. 인문학 하시면서 주파수 스티커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전북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댁으로 주파수 스티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책 선물로 응원할게요. 8961님께 선물해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인문학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링크 전해주고 싶은 형제가 생각나서 보냅니다. 아, 교회 잘 다녔다가 지금 잘 안 다닌다는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제에게 이 책을 꼭 전할게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341님 응원합니다. 책 선물하고요. 0635님, 비교의식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6073님, 출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방송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영 다녀오는 길 귀한 말씀 가슴이 찡합니다 하셨죠?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인문학 링크가 갑니다. 그리고 한 분 더요. 0331님, 인문학 병원 검진 결과 오늘 있는 교회 동생과 기도 모임 식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고요. 우리 3058님께도 6501님께도 저희가 선물 전합니다. 교회 권사님 남편이 암투병으로 힘들어하신다고 했는데 그 권사님께 이 책 드리고 싶다 하셨잖아요. 선물 전해 드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불안에서 극복하는 법, 그 불안을 극복하는 법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오늘 홈커밍 데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 켄트대 조안나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아이들에게 타고난 성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일종의 돈줄, 즉 산업이 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평생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심지어 각종 보정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돈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은 2017년 한 해에만 800명의 아동이 성전환을 위해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성전환 시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들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가 하면 마치 게임처럼 자신이 트랜스젠더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모니터링하고 미디어를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며칠 전 남편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언제야? 질문을 잊고 지낼 때쯤 신랑에게서 사진 한 장과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옆에서 쿨쿨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고요. 그 사진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올 때, 아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고 내 품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아,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제일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네, 신랑의 답을 보며 마음에 깊은 울림이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내려는 열심도 좋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당연하다 여겼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분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자체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 하나님 품에 가만히 안겨 안식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영산 싱어즈의 오 놀라운 구세주.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첫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보면 오늘 찬송가의 가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앞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많이 쥐려고 하고 또 이만큼은 해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며 혼자 땀을 뻘뻘 흘릴 때가 있는데요. 내 아이가 뭐 대단한 효도를 하거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근사한 선물을 주면 물론 좋죠. 네. 하지만 그보다 그저 아침에 눈 비비며 엄마 하고 품으로 파고들 때, 또 투정 부리다가도 내 품에 안겨 스르륵 잠들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녹이고 또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또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하며 그 품에 안겨 기댈 때 가장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분주하거나 또 거창한 결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품에 가만히 머무는 1분이라도 확보하는 건 어떨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아침 시간, 그 아침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삶 큐티 11월분이 나왔습니다. 생삼 큐티 11월분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히스플랜의 내 모습 이대로 귀한 찬양 함께한 후에 오늘 아침도 간단하게 퀴즈 풀고 선물 받는 시간 함께 하시죠.

자,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샵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빠르게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느라 혼자 분주하게 땀을 뻘뻘 흘리는 언니와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택했는데요. 언니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져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은 안 돕고 가만히 있는데 왜 보고만 계세요? 저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하고 불평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어떤 열심 전에 당신의 곁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셨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마르다, 2번 마리아. 1번 마르다, 2번 마리아.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님,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그분 품에 거하는 것 우선순위임을 알게 해줍니다. 0927번님, 4428-7949번님, 또 0929번님, 여러분 모두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 출근길 신호등이 걸려줘서 정답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1064번님은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50분 선정해서 큐티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큐티라고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겨자시교회 김수진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송남종 집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침입니다.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백인자 권사님, 또 노기근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평화교회 권사님 정답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한 언니와 달리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했던 여인 누구일까요? 1번 마르다, 2번 마리아.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기프티드의 찬양 후에 두 번째 찬송가 퀴즈 바로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찬송가 퀴즈입니다.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2절 가사 속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 날개 및 나의 이것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8013번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땡땡땡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님, 그러게요. 같은 맛인데 마르단가 마리안가. 제가 아직 잠이 덜 깬 듯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2995번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땡땡땡 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백인자 권사님, 문순자 권사님, 9614-2900-9513-6674번님, 일하다 다쳐서 통원치료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땡땡땡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속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짧게나마 함께 기도했습니다. 허밍으로 또 가사 생각나시면 읊조리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주품에 품으소서.

자, 9749번님 첫 번째 정답은 마리아고요. 두 번째 정답은 피난처죠. 아마 마리아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26번님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을 깊이 누리는 목요일 보내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0209번님 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모두 모두에게 임하길 기

기도합니다. 8985번님 깔끔하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6041번님 모두의 출근길도 평안하길 응원합니다. 자, 2686번님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6207번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중앙교회 최유미 권사님 또 9513번님은 방금 색소폰 연주 찬양을 듣는데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정답 마리아였고요. 피난처였습니다.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얼른 서둘러 정답 보내주신 6631번님 그리고 5115번님 통원치료 받으러 가는 길에 어렵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선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제가 대학 다닐 때 즐겨 듣던 팝송 가운데 The End of the World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켜가자면 이 세상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스키더 데이비스라는 여가수가 불러서 아주 히트했는데 노래 가사는 실비아 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실비아 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노랫말로 표현한 것인데 무려 40년 만에 이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스키터 데이비스라는 여가수에게 주게 된 것은 당시 그녀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친구 베티 잭을 자동차 사고로 잃고서 충격을 받아 음악 활동을 중단하려고 하자 그녀에게 재기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이 곡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63년 1월에 발표되자마자 크게 히트했고 전 세계인의 애창곡이 되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lust show?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왜 태양은 계속 빛나는 걸까요? 왜 바다는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걸까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왜 새들은 계속 노래를 부를까요? 왜 별들은 저 위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이 세상은 끝났음을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아침에 나는 눈을 뜨고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모든 것들이 예전과 똑같은 것일까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삶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왜 내 가슴은 아직 뛰고 있을까요?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날까요? 당신이 내게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끝났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너무나도 슬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미스터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비하고요. 사람들을 만나 부부로 친구로 서로 사랑하고 알고 지내는 것도 신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또한 신비해요. 생명만, 살아있는 것만 경이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은 왜 이럴까? 저것은 왜 저럴까? 호기심이 많아야 창의력이 발달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저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열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에 창의력이 더하게 될 때 여기에서 굉장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과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말씀의 입각에서 기본 원칙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러다가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독립시키고 이후로는 자녀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너 인생은 너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는 예쁘다고 오냐오냐 키우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잔소리하고

하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된. 그런데 그동안 애들 머리 커졌는데 부모님 말 잘 듣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학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딴짓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잘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선생님에게 자상하게 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 가운데는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한 이후에 제자로 삼으신 인물이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빌립에 대한 시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두 말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말씀 속에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만나자 자기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인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 촌 동네에서 무슨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빌립은 나름대로 결단력이 있는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나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며칠 동안이나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질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예수님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빌립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빌립은 수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나 모였지? 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뭘 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아주 컴퓨터처럼 신속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가 2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그런 계산이었고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말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에게 떡을 먹을 만큼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해도 떡을 조금씩

1,000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왜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하는 것이지요? 빌립은 사실 주님께 항변하는 말을 한 것이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이미 결정났잖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2명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했어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답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쳐들어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는 것을 보고서 비록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도 이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많이 안다고 하는 지성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인들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서 시도하지도 않아요. 도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비관적인 현실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패배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방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아버지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면 제 믿음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우리의 감정이요 욕구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위 틈에서 뒷모습 잠깐 볼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비춰주죠.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믿음은 뭔가? 자기가 보고 믿겠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 보고서 믿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존재인 것.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아님.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적 감각 속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은 믿음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을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연 환경을 보고 느끼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너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제작비인 1,500만 불을 투입한 대작입니다. 10년의 제작기간, 10만 명의 출연인원, 1년의 촬영 기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필름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대사를 한마디 이상 하는 인물만도 496명이나 되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15분간 전차 경주 장면을 위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월레스는 그의 친구인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과 기독교의 신앙을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이 굴레로부터 벗겨내자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특별히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연구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책의 제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 후 2주 후에 소설 배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너의 부제목은

0: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만 믿는 감각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는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까? 빌립은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감각적인 불완전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빌립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완전한 감각적인 아주 유치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믿는 것을 보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빌립은 부르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까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할 것이고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도하시. 하나님,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실체까지 하나님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선물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다면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런 때 있죠.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과 누군가 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동답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A를 기도했는데 B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조금 실망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